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4: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5: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4: 둘째,
5: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셋째,
5: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4: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5: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6: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장차 소식이 연이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 연희램프에서 정릉램프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있는데요. 그 사이 홍지문터널 조금 못 간 지점 하위차로 쪽으로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여파로 뒤로 더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도 기름램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성담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그 여파로 뒤로 천호대교부터 속도가 줄어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방면으로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올림픽대교부터 속도가 줄어있습니다. 고장차 지점을 지나서도 성수대교까지는 밀립니다.

삼천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남자가 29년을 함께한 자동차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우리 서로 만나 IMF의 폭풍도 견디고 그 긴 시간 동안 너는 묵묵히 나의 고생을 감당해줬어.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이 자동차는 늘 곁에 있었죠. 그렇게 29년을 달리고 이제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되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 담았는데요. 너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 친구, 가족이었어. 마지막에는 무사고로 달려서 진짜 고마워. 안녕, 나의 프렌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차 한 대를 떠나보내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 차와 함께한 시간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 그런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곁에도 그런 게 하나씩 있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다가도 문득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오늘 아침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9월 11일 금요일 첫 곡은요. 캡틴 퓨처였습니다. Goodbye, my friend.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자동차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29년을 함께한 이 포터가 달린 거리 무려 44만 8천 킬로미터였다고 하네요. 빵을 납품하러 다니면서 매일 이 차를 다녔다고 합니다. 차를 떠나게 보내된 건 세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부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긴 안녕 나의 친구 나의 프렌드라는 말이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마음이 물건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오래 탄 저와 함께한 차를 아파서, 전 아프다고 표현했는데, 아파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차를 보낼 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있죠.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고 있으면은, 그 자동차의 눈, 어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눈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 둘이 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힘들면 힘들다는 표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그런 걸까요? 500의 집사님께서 불금 벌써 금요일 일주일이 빠르죠. 히히 험디님의 잔잔한 목소리 오늘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아 벌써 금요일이에요. 이제 주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 보내고 나면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겠죠. 예지아빠빠님께서는 춘호형님 안녕하십니까. 2시간의 행복한 힐링동의 폭송 출석합니다. 가로수들도 가을을 느끼며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저도 오늘 우리 딸 등원시킬 때 바람막이 꺼내 입었어요. 파주라서 확실히 가을이 조금 더

0: 다녀오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파주가 제 경험으로는 서울보다 한 2도? 지역에 따라 3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춥더라고요. 아, 3386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춘우님, 새추나또. 사자성어를 보내셨네요. 새추나또. 새벽은 춥고 낮은 더워. 오늘은 방구석이 아니고 차량 1열에서 핸들 잡고 출첵합니다. 어디 가시는군요. 2시간 함께 꽉 채워 달려보시자고요. 예, 제 이해했습니다. 새추나또. 새벽엔 춥고 낮에 덥다는 줄임말. 있는 말인가요? 만드신 건가요? 새추나또. 야, 새추나또야. 오늘 좀 많이 사용해봐야겠습니다. 아, 우리 새추나또죠? 네? 김초범마님, 어유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기타춘호 형님. 저는 아내랑 결혼 10주년 때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손편지 써서 줬습니다. 어떤 선물보다 값지다면서 눈물 펑펑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요즘 편지 한장 쓰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연필을 잡잖아요. 낯설어요. 익숙한 게 뭐냐면은 그 패드에 달려있는 전자펜 있죠. 그게 익숙하지. 아날로그라고 하는 펜들 요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플러스펜이라고 하는 걸 제가 사용을 하니까 이게 좀 익숙하죠. 평소에는 펜을 들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하셨네요. 크크크 오늘도 한포송 함께하면서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편지. 받으면 기분 좋죠. 정성이잖아요. 아, 일산 멋쟁이주님께서 청년춘호 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어제 떡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3년 뒤에 큰아들이 상사 진급하면 풍족하게 보내줄 테니 그때까지는 계실 거죠? 아이고. 너무 맛나던데요. 지금 뭔가 했습니다. 이게 보내주신 게 정말 우리말로 한 보따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와, 덕분에 허리케인 팀, 머니특별시 팀에도 잘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쩜 그렇게 살림을 잘하셨는지. 저희가 부족한 것만 꼭, 꼭 집어서 보내주셨어요. 컵도 똑 떨어졌는데. 아, 제가 보내주신 그떡 먹어봤거든요. 와, 정말 맛나더라고요. 지인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떡좀 보내달라고. 자, 우리 일산모창해주님 덕분에 추석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석이 있구나 싶은 그런 순간이었고요. 우리 식구들 다 함께 잘 나눠서 먹었고 먹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3부는요, 아무것도 없죠.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입니다. 아, 특별한 코너 없이 큐시트가 텅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빈자리 여러분이 채워주실 거죠. 신청곡도 좋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천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요, 100원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아, 지금은 안 되고요. 예전에 받아놓으신 분들. TBS 앱이 있고요.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로 검색하시면 쉽게 나와요. 이쪽에 오시면 말씀드리지만 선곡표 보는 재미 있고요. 사진 있고요. 소소한 저희 주변의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의견, 사연곡, 신청곡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아, 해제 나와서 떡 드셨을까?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

0: 석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1: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우리 현우 PD가 골라줬어요. 함춘호 작사 작곡 두 곡 함께합니다. 황치훈 너의 모습 그리고 이광조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이제 잊기로 해요.

함춘호의 폭송 함께 오 계십니다. 8557님께서 금요일이네요. 선달님의 음악이 주르르 흐르는 시간도 좋지만 함디가 음악도 들려주고 사연도 하나하나 읽어주며 웃고 떠드는 것참 좋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이에요. 자, 오늘 하루만 좀 이렇게 힘내서 달리시면은 또 아주 편안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아, 혹시 또 가족들끼리 나들이나 가장의 의무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유, 그것도 또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순간들 하나하나 맞이하시길 바라면서요. 아, 6832님께서는 함디님, 현우 PD님, 저는 비닐하우스 농사일로 항상 마음이 바쁘다 보니 시골길 그냥 빵빵 달리죠. 유유, 항상 차를 아끼며 조심히 다녀야겠어요. 마음이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이 요철이 있는데도 그냥 훅훅 달리, 쿵탕, 쿵쾅. 마음이 급해서 달리다 보면 그런 요철 지나죠? 뒤에 있던 기타가 그냥 공중에 한 30cm 올라갔다 떨어질 때 쿵! 소리가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유, 그래도 어떡해요. 시간에 맞춰 가야 되니까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단 말이야, 이제. 함 퀴즈. 자, 10년간 이어진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를 영화로 만든 오디세이가 최근 천만 관객을 넘었다죠. 개봉 6주차가 됐는데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신화도 덩달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해 로마 제국으로 이어진 신화를 말하죠.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화가 존재하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며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이것의 이름을 맞히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곰과 호랑이. 자, 1번 단군 신화냐? 2번 이집트 신화냐? 이집트 음식에 마늘이 있죠. 맛있죠.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최영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리고, 아, 이게, 이 노래는 노래 첫 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돌입니다.

0: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함춘의 복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함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야, 어려운 걸 어떻게 해. 다 아실까? 궁금하긴 합니다. 정답 1번 단군 신화였어요. 10월 3일이죠. 10월 3일 개천절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곰과 호랑이, 마늘과 쑥까지. 이야,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라 내용은 참 익숙한데요. 이렇게 오래된 단군 신화가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983님. 야, 오늘도 어렵다. 함 퀴즈 정답 단군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집트 신화는 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단군 신화는 인간의 사람의 이야기라 비교를 할 수 없죠. 딱 단정지셨습니다. 맞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523님께서 크크크크 하하 함 퀴즈 재밌죠. 단군 신화요. 단군 신화. 남편이 아직 사람이 아니 되었다고 마늘을 많이 먹지요. 예? 아, 523님 그렇게 말씀 주시니 저도 아직 사람이 되려면 멀었나 봅니다. 아, 참. 그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네. 8256님께서 정답 1번입니다. 예. 국민학교 때 공부하던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역사 공부하는 느낌 새롭군요. 참, 핸드폰 충전기 잘 받아 잘 쓰고 있습니다, 함지님. 예, 선물해 주시는 곳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잘 받아서 잘 쓰고 계시다고요? 어디 좋으신가요? 예, 저 좋던데요, 저도. 받아서 써보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개별적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선물해서 살짝 해온 거 아닙니다. 9910님께서는요, 정답, 단군 신화, 아, 오디세이를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보고 싶어서 예매를 하다가 경쟁이 너무 심해서 포기하고 일반 상영관에서 봤어요. 유유유. 단군 신화도 영화로 만들면 흥행에 성공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답이 늦었나요? 답이 늦었죠. 아, 뭐 소재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 그 메이킹 필름이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슈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제 저희 제자 한 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보는 거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어렵냐고 그랬더니 아이맥스관에서 보고 싶은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오늘은 주저앉아서 밤샘 티켓팅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병헌이 단군하면 흥행할 듯 한다고? 그 우리 현우 PD가 글 올렸는데 이 오디세이 만든 감독 이름이 뭐죠? 누구죠? 무슨 한번 적어보세요. 크리스토퍼 놀란. 깜짝 놀랐다고? 아, 아니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한번 단군을 만들면 재미없겠죠? 우리의 감성과는 별개겠죠? 우리 음악을 외국에서 녹음해오면 좀 이상하듯이 그럴 것 같아요. 단군인데 버터를 잔뜩 드신 단군이 될 수도 있어. 봉준호 감독이 만드시고 설국열차처럼 좋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아, 또그 상상도 재밌네요. 그 3386님께서 함 퀴즈 와 어려운데요. 답은 1번 단군 신화인데 그 할아버지는 이집트 신화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노래로 멘트로 힌트와 답이 쫙 쏟아졌습니다. 언능 줍줍하세요 늘. 아무래도 이집트 역사와 우리 역사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집트 정도는 그냥 우습게 알고 하지 않으실까. 자, 오늘은 야 선물 받으실 분 3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8435님 정답 1번 단군 신화입니다. 크크 탁월한 보기입니다. 좋은 날씨 좋은 음악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함께 해주시니 고맙네요. 야,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하드립니다. 8122님 1번 단군 신화예요. 마늘과 쑥을 100일 먹으면 숙변도 빠지고 건강해지겠어요. 역시 마늘의 민족. 마늘과 쑥을 100일 먹으면 사람이 될순 없어도 숙변도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됐는데 열심히 먹고 있나 봅니다. 자, 한분더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082님, 정답 1번 단군 신화. 출근길 아침 상쾌한 바람과 함께 라디오 켜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김광석 거리에서 신청해 봅니다. 예, 자, 84358122. 이세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선물 배송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 선물과 함께, 음악도 함께 전해드리죠. 3082님이 신청하신 김광석입니다. 거리에서.

김광석 거리에서가 오늘 이렇게 바람처럼 마음속에 흘러가네요. 쓸쓸하게 찬바람이 마음속에 불어들어오는 것 같죠. 잘 들었습니다. 3082님. 0583님께서 함디님, 저 오늘 양력 생일이에요. 요 이슈가 있습니다. 저도 주신 문자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 직장의 직원이 아침부터 커피 쿠폰 보내준 거 있죠? 음력으로 생일을 하는데 말이죠. 퇴사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마음 써준 직원, 너무 고맙고 감동입니다. 덕분에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요. 한포가족들도 모두 행복하십시오. 저는 이승환 화양연화 신청합니다. 자, 0583 신청하신 이승환 화양연화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음력으로 생일을 보냅니다. 음력으로 8월, 양력으로 하면 아마 9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정년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8월과 9월, 야, 8월 31일과 9월 1일의 차이는 6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양력으로 해주세요. 잠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승환입니다. 화양연화.

금요일도 시간이 조금씩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10시 54분이고요. 2부 끝곡으로 트윈폴리오 축제 노래 이 곡 듣고요. 3부에서 여러분을 뵙게 될 텐데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0: 눌러줘요. 2588, 2588, 2588.
1: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잠실철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 압구정 주변 서행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그리고 여의도 주변부터 청담동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는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 홍지문터널 조금 못 간 지점 지금 고장차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홍제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성산 쪽으로는 지금 정릉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도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에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한플리 살랑이는 9월의 바람처럼 귓가를 간지럽히는 세련된 80년대 R&B 소울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의 테마곡으로도 유명하지만요. 레이 파커 주니어 그리고 라디오의 1981년 메가 히트곡입니다. A Woman Needs Love Just Like You Do 입니다. 빌보드 핫 100 차트 4위 R&B 정 차트 정상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던 이 곡은 레이 파커 주니어 기타리스트입니다. 섬세한 작곡과 연주 감각이 가장 빛나는 노래 중 하나이죠. 이 곡 들으면 첫 마디부터 감탄이 절로 우와 나와요. 모타운과 베리 화이트, 스티비 원더의 세션 기타리스트 출신답게. 맞아요. 이분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들 정말 많거든요.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곡의 척추를 단단하고 감각적으로 받쳐주는 깔끔한 16비트의 기타 커팅과 달콤한 멜로디 라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루브한 베이스와 나직하게 울적거리는 레이 파커 주니어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듣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를 포근하고 로맨틱하게 바꿔놓습니다. 이 곡은요, 오랜 관계 속에서 무심해지기 쉬운 연인과 부부들에게 따끔하면서도 진솔한 조언을 건네는 노래입니다. 남자가 사랑과 관심을 바라듯 여자 역시 똑같이 진심 어린 사랑을 필요로 한다 는 노랫말처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아끼고 표현해야 하면 그 온기가 지켜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레이 파커 주니어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룹에 기대어 피로를 털어내보시고요. 오늘 하루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레이 파커 주니어 앤 라디오 A Woman Needs Love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깜짝 놀랐어요, 또. 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앞에 온 에어라는 빨간 불이 들어오면 마이크가 켜진다는 얘기거든요. 음악 끝날 때쯤 켜질 것 같아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 아시죠? 계단이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발을 내딛었다가 허걱하고 쓰러지는 것. 아,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네요. 자, 광고 듣고 왔고요. 함춘의 폭송 한플리 함께 했습니다. 레이 파커준이에요. A woman needs love just like you do라는 곡이었어요. 어떠셨나요? 가을바람의 초입처럼 살랑살랑 몸이 그렇게 되죠? 3952님께서 오늘 선곡들 내 가슴을 울려요. 가을, 나이 탓인가요? 60 중반이라서인가?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셨는데 몸도 청춘이죠. 요즘 뭐60 중반 되신 분들 뒤에서 이렇게 뵈면은 잘못하면은 뒤통수 이렇게 탁 타격당하기 쉽습니다. 혹여 지하철 안에서 그 경로석에 앉아봐요. 아유, 얼마나 눈치를. 아, 안 돼요, 안 돼요. 가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겠죠. 4831님께서, 아, 이치현 가버님들 좋네요. 다가기 전에, 다가기 전에 노래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오늘도 형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조용히. 예, 감사합니다. 아, 5098님께서 오늘 아침 여의도 공원에서 날씨가 좋아서 찍었습니다. 신청곡 하남석 밤에 떠난 여인. 중중전우던 자전전 하얀 손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이 사진의 그 빛깔에 황금빛이 이 햇살과 함께 들어오네요. 가을의 느낌이 물씬 나는 사진입니다. 어쩜 이렇게 사진을 잘 찍으셔요? 사진기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솜씨가 좋으신 걸까요? 이렇게 또 밀폐된, 폐쇄된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건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곡 준비했습니다. 아, 저의 목소리보단 이게 좋겠죠. 4831님 신청하신 이치현, 다가기 전에. 그리고 한원석 형님입니다. 밤에 떠난 여인은 5098님 덕분에 또 음악 듣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으로 채우는 함춘호의 무시간이에요. 아. 자,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주말엔 또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실까요? 복성 가족분들의 이야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 아, 사진 많이 보내주시는데 돈 들어가서 좀 죄송하기도 하네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 그리고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보내달라고 못하겠다. 죄송해서. 아무튼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3386님. 남양주의 높은 가을 하늘이 좋아서 한컷 보냅니다. 하늘이 정말 높고 파랗더라고요. 와, 시원해 보입니다. 예,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심장에다가 하트, 이거 파스 바른 느낌이 드네, 갑자기. 아픈가? 그러면? 9849님,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신청해봐요. 평택인데요. 화창한 날씨예요. 운동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사진 보내주셨어요. 하늘 빛깔이 거의 다 이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온통 파란 하늘 빛깔. 좋습니다. 운동 다녀오시죠. 저희는 12시 되면은 밥 먹으러 걸어갈까요? 아, 힘들어요. 멀어요. 3984님, 안녕하십니까, 춘호 형님. 파란 가을 하늘과 하얀 구름이 불금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불금입니다. 거기에 행복 더하는 폭성 추석합니다 하셨고요. 김성호,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와, 이 곡 좋다. 이야, 감사합니다. 역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무슨 구름이라고 하죠? 새털 구름? 뭉게 구름?

해야 될까요? 새털구름 같기도 하고요. 오, 거기에 앞서 나뭇가지 하나 찰칵 감성 최고입니다. 꽃발다금 신청하신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이어서요. 3983님이 신청해 주신 김성호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이곡 저는 현우 PD와 커피 마시면서 듣겠습니다.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이야.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함춘의 폭송, 함춘의 무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손질을 다 마쳤습니다. 제발 더위가 덜 하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시인과 촌장 풍경 시청해 주셨네요. 28개의 봉분 벌처 후 증손이 점심으로 소고기 사주더군요. 좋은 거죠? 맛있게 드셨나요? 야, 추어탕 끓이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근데 거기 가기가 좀 이제 두려워. 갔는데 형님 오셨어요? 또 계산하고 가시면 어떡해. 불편하잖아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맛나게 드셨겠다. 이야. 입맛 다시게 됩니다.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옷장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반소매를 입자니 서늘하고 긴 소매는 아직 이른 것 같고 결국 손이 가는 건 얇은 거디건입니다.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옷 하나가 아침 저녁 온도 차를 견디게 해줘요. 폭풍도 우리들에게 가디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좀 두꺼운 것 입자니 뭐 해서 얇은 뭐라 그러죠? 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 거둬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4636님 시청하신 이정용 고엽 준비했습니다. 시인과 촌장 풍경 6832님이 시청해 주셨고요. 4636님 시청하신 이정용 고엽도 함께 출발합니다.

익숙하시죠? 이정용 고엽. 야, 이곡 저희 찾아봤어요. 다니엘 오도넬의 프리티 리틀 걸 오마가? 제목이 오마가 맞을까요? 발음 좀 약간 오마하. 자, 원곡이고요. 번안곡이네요. 이 곡을요. 이정용 선배님이 번안곡으로 부르셨고요. 이 곡을 다시 윤석화 선배님이 부르셨고요. 그 곡을 다시 윤형주 선배님이 CM송으로 곡을 바꾼 거죠. 샥스에서 윤석화 노래로. 아, 이렇게. 그래. 어쩐지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요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요 부분 딱 들으면 뭔가 색깔 있는 거 먹고 싶죠. 저는 여기서 이 음료 중에 무슨 색깔 좋아하나? 약간 초록색 들어가는 거 좋아하나? 예. 2599님께서 이 시간 방송 들으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답니다. 문득 어제 저녁에 해집 노을이 아름다워서 휴대폰 카메라에 담아놓은 사진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과 공유합니다. 안성에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작가분들이신가 봐. 아니면은 그냥 그 휴대폰 카메라가 좋은 걸로 할까요? 어쩜 이렇게 작품들이 다 멋질까 싶네요. 와, 잘 모르지만 이 구도 비율도 좋고요. 색감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현우 작가보다 좀 좋은 것 같네. 우리 카메라 다 팔아야 되겠다. 아이, 감사합니다. 3952님께서 신청곡 하나 보내는데요. 가수 이름 모르고요. 그냥 제목만 알아요. 물 한 개 부탁드려요. 파이팅. 준비했습니다. 성미경이죠, 가수는. 물 한 개 곡 제목 87년 제1회 대학가요 축제. 대학가요제가 아니라 대학가요 축제 대상곡이에요. 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273님께서 존경하는 춘우님?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친근한 춘우님. 이 정도 어떨까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프로그램이라 늘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걸리지 마십시오. 저는 코로나 걸려 몸은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함께합니다.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람.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람 신청합니다. 코로나?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행하는 거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유,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떡해요. 저도 이 방송 진행하다가 한번 코로나 왔잖아요. 갑자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3952님 신청하신 성미경, 물안개, 그리고 2773님 신청하신 패트김,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 보내드립니다. 얼른 회복하십시오.

삼촌의 복숭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미경, 물안개, 그리고 패티김의 목소리였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 가을에 이런 곡들 참잘 어울려요. 슥 이런 곡들 나오면은 여러분들 따라 부르시죠. 김상현 1320님께서 여기는 지금 한밤중이라 밤과 어울리는 곡 동물원의 별빛 가득한 밤에를 신청합니다. 멀리 계시죠? 한밤중이죠. 저희랑 한 13시간 차이 나나요? 아, 교통정보도 하나 먼저 전해드릴게요. 분당 수서로고요. 청담대교 방향 탄천1교에서 청담 남단 가는 길 추돌사고로 3차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가 시작되잖아요. 야, 빨리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엄청나게 또 밀리겠죠? 근방에 지나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시고요. 사고로 인한 여파로 길게 줄 늘었을 때 마음을 편하게

아, 저희가 한 시간 정도 더 하면은 마음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아쉽네요. 자, 오늘 마지막 신청곡이 될것 같아요. 김상현 1320님이 신청하신 끝곡 동물원 별빛 가득한 밤에를 한번 들어보면서 금요일의 시간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포송 가족분들과 마음 따뜻하게 2시간 함께 했습니다. 어때요? 전 2시간 행복했는데 여러분들은 좋으셨죠? 이것저것 이런 사연 저런 사연으로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동물원 별빛 가득한 밤에 함께하면서요. 인사드릴게요.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성담대교 쪽으로 탄천일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일교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성남방면으로는 탄천일교 조금 못 간 지점에 고장차는 치워졌는데요. 그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성담대교 북쪽에서 탄천일교 사이 군데군데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 나들목 부근, 또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 또 반포에서 압구정 사이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속도 줄어 있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도 밀립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 부근 고장난 승용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0: TBS 정원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 2,650억 원어치가 발행됩니다.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처음 80억 원을 편성하고 우선 구매 기간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4에서 18일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800억 원과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1,850억 원을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순차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961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가 14일 오전 9시부터 17일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할인 판매에 결제액의 2%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을 더해 총 7%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 대상 광역 상품권 720억 원은 오는 18일에 판매합니다. 자치구 상품권은 오는 15에서 18일 24개 자치구에서 총 1,85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서울시는 발행 당일 접속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전날까지 서울페이 플러스 앱 회원 가입과 계좌 카드 등록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이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는 데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늘 0시를 기해 2026에서 2027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늦여름부터 독감 환자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절기와 비교해 유행주의보 발령이 한 달여 앞당겨졌습니다. 이번 절기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연령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6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약 1만 8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태에 대해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1년 6월에서 2023년 1월 발생한 법원 전산망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해 부서주의 1건, 엄중훈계 5명, 처분불가 2명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재판 정보를 지키지 못한 중대한 사고인 만큼 책임 소재와 처분이 적정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별 조치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세수 호조세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1조 4000억 원 늘어난 274조 원을 기록해 전체 수입을 견인했습니다. 관리 재정수지는 1월에서 7월 누적 기준 64조 8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22조 원 개선됐습니다. 이는 2021년 56조 9천억 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80% 넘게 급증하며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7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석유 제품, 승용차, 선박, 철강 제품 등 주요 품목도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은 349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2.6% 증가했습니다. 1일에서 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직전 기록인 7월 300억 달러를 두 달 만에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 습도는 51%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가희였습니다.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서현
2: 네, 박소연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TBS 캠페인
5: Hello!
6: 你好!
5: Bonjour!
2: 안녕하세요!
7: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 하는 일이 있죠. 집을 한번 뒤집어보자. 뒤집어 없는 거죠. 예. 여름 내내 눅눅하던 집안을 확 청소하고 가구 배치도 새로 해보고 그럽니다. 치우는 김에 변화까지 주는 거죠. 살다 보면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든 너무 익숙해졌다 싶을 때 바꾸면 기분도 나아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도 더 생긴다고들 합니다. 물론 익숙한 걸 바꾸는 거는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점심시간만 해도 아, 저 새로 생긴 식당 한번 가보자 하지만 어느새 발길은 익숙한 단골 김치찌개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변화에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변하지 않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어우러지며 계절은 또 흘러갑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정호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정호의 티오로즈 문을 여는 고정 코너가 있죠. 뉴스 브리핑 점심엔 이 뉴스. 오늘은 장슬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또 MZ세대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는 영크크 트렌드 사전. 오늘은 역시 김예니 씨가 어떤 낯선 이야기를 가지고 올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분석해주며 다투어보는 동상이변. 오늘도 강전의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 변상욱 씨 출발합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점심엔 이 뉴스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첫 뉴스는 뭡니까?
2: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0: 이거 노래 가사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건데. 그거 봤어요. 예. 국회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기자인 것처럼 등장한 그 사건.
2: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질의응답,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0: 예.
2: 기자들 틈에 있던 한 남성이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좀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어딘가 이상함을 좀 느끼고 어느 매체 기자냐 소속을 물었는데 이 남성이 일반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이 국무총리실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세상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기자 아니면 일반인. 그죠? 연예인 아니면 민간인. 뭐 이렇게
2: 그러네요.
0: 되는 거죠. 예. 자, 이거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2: 네.
0: 또 한동훈 의원이 촉이 대단합니다. 뭐 그걸 딱 따져 묻고 말이죠.
2: 맞아요.
0: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기자들 사이에서 신분을 숨기고 질문을 했다.
2: 네.
0: 이거군요.
2: 네, 맞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 전에 SNS를 통해서 한성숙 총리를 비판을 했거든요.
0: 아, 그렇죠.
2: 수사 지휘권이 없는 국무총리가 왜 수사 지휘를 하냐. 그래서 이 총리실 직원이 현장에서 한동훈 의원한테 이 내용을 이제 따져 물은 겁니다. 오늘 총리께 수사 지휘한다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무슨 취지로 수사 지휘를 라고 올리셨냐 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기자들과 좀 톤이 다른 것 같아서 이제
0: 예.
2: 재차 소속을 또 확인했거든요.
0: 어허.
2: 그랬더니 두 번이나 일반인이다라고 이제 질의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고 나서 한동훈 의원이 기자인 척 하다가 일반인이라고 거짓말 한 것은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다. 하면서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이
0: 예.
2: 신분을 숨기고 야당 의원을 사찰한 것 아니냐라고 좀 항의를 했습니다.
0: 하하. 글쎄, 이럴 때, 저, 지나가던 관련 공무원입니다만은 기자분들 계신데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이 안 됩니다!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2: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0: 그렇죠. 그러면 기자들이 뭐야? 이럴
2: 뭐야? 이러면서 수근수근 되겠죠.
0: 야,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2: 네.
0: 근데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바로 문제가 되겠죠. 이거 도마 위에 올랐어요, 바로.
2: 네. 그 공무원이 기자, 이 일반인을 사칭했다고 해야 되나요? 기자를 사칭한 그 사건 직후에.
0: 예.
2: 국회 대정부 질문이 바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그 현장에서 국회 현장에서 한성숙 총리를 상대로 바로 이 문제를 이제 따져 물었죠.
0: 예.
2: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을 사칭해서 의원의 기자회견을 교란하고 공세를 펼친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라면서 이제 책임을 좀 추궁했는데요. 한성숙 총리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었다.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후에 총리실이 또 해명 자료를 냈어요, 어제.
0: 예.
2: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즉흥적으로 질문한 것이다.
0: 예.
2: 사찰은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고 한동훈 의원이 또 반박을 했어요. 이건 사찰이니까 배후를 밝혀라. 그래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야, 이게 기자하다가 제일 신났던 일은
2: 네.
0: 아무 때나 전화 걸

0: 걸어가지고 막 따져 묻고 그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1: 맞습니다. 진짜
0: 일반인들이 기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1: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취재했던 네. 사례가 있는데 경남 지역에서 한 정당의 청년 정치인이 있었어요. 어, 예. 그분이 경남신문 기자를 사칭한 사례를 제가 보도한 적이 있는데 경남신문이 이제 경남 지역에서는 유명한 지역 언론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기자를 사칭해서 한 취업 사이트에 예. 자신의 친구를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또 2015년, 그러니까 한 11년 전이네요. 그때 이제 국정원 직원이 예. 미디온을 기자를 사칭한 적이 있거든요.
0: 호호.
1: 그래서 이제 한 천안함 연구자의 컴퓨터에다가 스파이 웨어를 심으려고 하다가 이게 적발된 예. 일이 있었어요.
0: 핫한 천안함 이슈에서 아마 이제 정보를 네. 미리 빼내려고 했던 거군요. 아.
1: 그 당시 이제 국정원은 그래서 국회에다가 대북 첩보 활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자들은 누구에게나 사실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기자를 사칭하는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사칭 안 됩니다. 예. 도용 사칭 다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메뉴는 뭡니까?
1: 공영방송 사장 교체입니다.
0: 지금 KBS, MBC, TBS 공영방송 사장들을 뽑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1: 그렇습니다. 먼저 MBC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금 안영준 현 사장 임기가 만료돼서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거든요. 예. 총 한 2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서류 심사로 8명 추리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9월 4일에 이제 MBC 이사회죠. 방송문화진흥회 그렇죠. 여기서 최종 면접 대상자 4명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0: 20명에서 4명까지는 갔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에 어떻게 보면 두 축 중에 하나인데 좀 시청률이나 청취율로 보면 MBC가 대세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앞으로 선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뽑히는 거예요, 도대체?
1: 내일인 9월 12일에 이제 국민들이 사장 후보 추천하는 데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150명으로 구성된 국민 추천 위원회 정책 설명회랑 수기 평가가 내일 진행이 돼서
0: 예.
1: 두 명으로 추려요.
0: 두 명으로.
1: 그래서 13일에 방송문화진흥회 최종 면접을 거쳐가지고 14일날 이제 선임이 됩니다.
0: 마지막 두 명으로 추려지는 절차에는 국민추천위원회가 그리고 마지막 두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는 이사회로 이제 넘어가는 거군요.
1: 네.
0: 아, KBS는 지금 사장 공모 신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1: 네.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이제 공모 신청을 받는데요.
0: 네.
1: 이게 끝나면 이사회가 서류 평가로 한 6명에서 8명을 추리고 그다음 여기도 이제 10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된 그 국민 추천 위원회가 이제 뭐 비전 발표도 받고
0: 예.
1: 면접을 거쳐 가지고 3명 이하로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0: 어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박장범 사장은
1: 네.
0: 이사회의 이런 결의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 사장 선임에 제동을 일단 걸고 있어요. 내가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1: 네. KBS는 이제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7월 31일 날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을 선출을 했어요.
0: 예.
1: 이사회가 정원은 15명인데 지금 현재는 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0: 네.
1: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이게 근데 왜 이렇게 7명이 아직 추천이 안 됐냐. KBS가 5명 추천을 해야 되고
0: 예.
1: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해야 돼요.
0: 예.
1: 근데 이걸 아직 추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박장범 사장은 이사회가 8명밖에 없는데 새 사장을 뽑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0: 15명 중에 8명만 이사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절반을 넘기는 넘는데
1: 네.
0: 자, 그러면 이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 새 사장 선임 일정이 계속 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가봐야 되긴 했고. 자, 지금 방송 중인 TBS도 새 사장 공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용진 라디오 제작 본부장이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맡아서 이제 비상경영을 이끌어 왔는데요.
0: 예.
1: 9월 2일에 모집 공고가 났어요.
0: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1: 네, 네, 대표이사 공고가 났고 1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서울시랑 서울시 의회 여야가 다 TBS 정상화에는 합의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새 사장은 TBS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완수할 사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현재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0: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다시 출연기관 신청을 해야 되고요.
1: 예.
0: 그리고 행안부가 이를 지정하면 이제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 의회에서는 TBS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배정하면 정상화 네. 절차가 이제 완료됩니다.
1: 자, TBS도 사장 후보들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0: 네.
1: 9월 18일까지니까 이번 주 안으로 접수가 끝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사실은 행정기관, 지자체가 갖고 있는 행정력과 그다음에 예산 집행권에
0: 네.
1: 힘입어서 방송사를 말살하는 건 참 있을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거기서 일하는 수백 명의 인권과 노동권까지 말살해가면서 그래서 언론사에도 길이 남을 만한
0: 그렇죠.
1: 참 일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 언론학회에서도 한 파트의 주제가 TBS 문제입니다.
0: 네.
1: 그럴 정도로 지금 관심이 깊은 사안입니다. 새로운 사장이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0: 내가 쓰고 내가 산 책입니다.
1: 아, 예. 아, 참 9월 18일이니까 다음 주까지 예산 네. 저 사장 공모 TBS 진행 중입니다. 날짜가 조금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내가 쓰고 내가 산 책. 뭐 이거 이기주 작가 얘기군요. 맨 처음에는 땡땡땡 작가, 이 땡땡 작가 하다가
0: 맞아요.
1: MC 보드에서 이기주 이렇게 몸을
0: 실명이 나왔죠.
1: 실명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다 나옵니다. 출판계와 독자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0: 네.
1: 뻔한 얘기 같은데 늘 그러지 않았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0: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저희 편집자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1: 그래요?
0: 해봤더니 본인은 되게 충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0: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1: 예, 예.
0: 왜냐면은 그렇게 대형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실 베스트셀러 언어의 온도로 저자로 잘 알려준 이기주 작가인데요. 자신의 신간 서적을 조직적으로 사재기를 해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1: 예.
0: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기주 작가랑 한 출판사 대표가 지난 2024년 3월부터 4개월간 1,600여 권에 달하는 그 본인의 산문집 보편의 단어라는 책을 사재기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 해당 도서 전체 판매량의 14%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그해 상반기에 교보문고에서 이 책이 12번째로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앵커님도 제가 찾아보니까
1: 예.
0: 책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1: 예, 6, 7권 예. 단독 조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0: 초판을 보통 몇 부 찍으시죠?
1: 그게 출판계가 얼마나 어려워졌냐면 IMF 무렵에도 3,000부였습니다. 찍으면 초판이. 근데 요새는 2,000부 찍은 것들이고 요새는 출판계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2,000부도 안 찍어요. 뭐 1,000부, 몇백 부 살짝 찍어갖고 간을 봐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 저도 2,000부 찍었는데
1: 네.
0: 주변에 기자들 물어보면 1,000부 찍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수님들은 학술지는 막 500부도 찍더라고요.
1: 학술지도 더군다나. 아.
0: 그런데 이런 현실을 그럼 감안해 보면 사실 1,600권을 초창기에 그 사재기를 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수를 사들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런 화려한 성적표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좀 이번 재판에서
1: 예.
0: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몇만 부를 판 뭐 밀리언셀러 작가 뭐 이런 네. 타이틀 자체가 자기의 또 다른 활동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0: 맞습니다.
1: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네, 영크크 트렌드 사전입니다. 오늘도 MZ평론가 김혜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예.
0: 자,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대학들이 개강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저도 뭐 대학에 늘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동료 교수들과 얘기도 나누고 합니다만 밥 먹다 보면 식당 주인들이 정말 장사 안 된다고.
1: 네.
0: 왜 회식이 없냐고 개강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 요즘은 옛날에는 개강을 일단 하면 단체로 모여서 술도 마시고 2차 예. 3차 가서 막 부어라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0: 저 네. 3차까지 안 가봤는데.
1: 예. 네, 요즘은 막 7명이 같이 와도 술은 예. 한 병, 두 병 정도만 시키고 그런 문화가 있대요.
0: 야.
1: 또 집에도 일찍 들어가고.
0: 그럼 실제로 그래서, 술 마시는 양이 확 줄었나 보네요.
1: 네, 실제로도 20대 남성이 한 번에 마시는 평균 음주량이 줄었대요. 2023년에는 평균적으로 8.2잔이었는데 네. 2년 만에 2025년에 6.9잔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0: 예.
1: 또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마시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아 그래도 한 잔 하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0: 이게 다 사회생활이야 하면 되는 거였는데
1: 요즘은 그걸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졌다고 합니다.
0: 예, 뭐 마시고 싶지 않을 때 안 마시는 거는 뭐 당연히 개인의 취향이고 선택이고 또 술
1: 네.
0: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기는 사고들 생각할 때 덜 마시는 건 좋은 변화인 것 같긴 한데.
1: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0: 예.
1: 술을 안 마시면 안 마시는 시간에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술을 안 마시면 안 마시는 시간에는 콜라를 마시든지 생수를 마시든지 하는 진짜 술 마시고 뭐 회복하는 그 시간에
1: 네.
0: 술을 안 마신 사람들은 뭘로 보람 있게 보낼까요?
1: 참. 그래서 뭐 예전에는 술이 사람 만나는 제일 쉬운 방법이었잖아요.
0: 그런데
1: 그렇죠. 요즘은 그 자리를 좀 다른 활동들이 채우고 있는데 요즘 건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뭐 혼자 러닝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같이 등산을 하기도 하고 좀 아예 혼자 놀기도 하고 그런데요.
0: 예.
1: 기자님은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0: 이게 어려워요. 어떨 땐 정말 외롭고 쓸쓸해서 누구든
1: 네.
0: 불러가지고 막 떠들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어떤 때는 정말 혼자 있고 싶고 이게 막 이게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그 혼자 있을 때는 잘 노는 편이죠. 혼자서 여기저기 나돌아다니고 쇼핑도 하고 영화관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뭐.
1: 요즘 2030 사이에서 혼놀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처럼 쓰인대요.
0: 새로운 말입니다. 혼놀. 네.
1: 혼자 밥을 먹으면 혼밥. 혼자 영화를 보면 혼영, 혼자 술을 먹으면 혼술.
0: 예.
1: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혼놀 코스라고 아예 코스를 데이트 코스처럼 만들어서 혼자 노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뭐 혼자 전시도 보고 혼자 뭐 덕수궁 산책도 하고 방탈출도 하고 막 락 페스티벌까지 간대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같이 갈 친구 없어서 그냥 혼자 뭐 같이 갈 친구 없어서 막 못했을 일들을
0: 그렇죠.
1: 그냥 혼자라도 막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대요.
0: 덕수궁이나 전시는 왠지 좀 품격이 있어 보이는데 혼자 방탈출 카페가 방탈출을 해요? 이게 재밌을까?
1: 네.
0: 아무튼 이런 코스를 다 짜놓고 있는 거군요. 세팅이
1: 네.
0: 돼 있네요. 아, 그래도 심심할 것 같긴 한데.
1: 오히려 편하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누구랑 약속을 잡으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 뭘 먹을지 골라야 되고 또 어디 갈지 상의도 해야 되고 막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혼자 가면 그냥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좀 눈치 안 보고 막 싫으면 혼자 바로 집에 가도 되고 이러니까 좀 친구가 없어서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혼자 노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0: 예.
1: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도 67% 정도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0: 혼놀에 대해서.
1: 네.
0: 예. 식당에 요새 이제 혼밥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식당에 갔을 때 몇 분이세요라고 할 때 혼잔데요라고 할 때 웃으면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식당은
1: 네.
0: 정말 또 가고 싶어요.
1: 맞아요.
0: 예, 근데 벌써 인상을 확 쓴다거나 상당히 그 고개를 갸우뚱하면 반응이 그러면 다시 안 가죠. 근데 결국은 혼 자꾸 노는 것조차 혼자 한다는 것은 주머니가 좀 비어서 그것도 있겠죠.
1: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아지면 사실 사람 만나는 횟수부터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0: 예.
1: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러더라도 모든 여가를 포기하지는 않겠다. 굳이 이제 친구들 만나면 쉽게 막 몇만 원씩 나가니까
0: 그렇죠.
1: 좀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나 혼자 보내면서 쓰는 시간만큼은 좀 줄이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0: 네. 질문도 들어갔는 것 같은데 예니 씨는 취미가 뭘까요? 혼자 있으면 뭐
1: 저는
0: 자요?
1: 저는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합니다.
0: 오, 사우나. 네. 요새 유튜브에 사우나를 갖다 순례하는 유튜브도 있어갖고 저도 네. 자주 봅니다. 예. 2598님, 얼마 전에 대학가에 갔는데 술집들이 텅 비었더라고요.
1: 그쵸.
0: 제 친구들도 술 대신 러닝합니다. 제 나이대에 여성들도 똑같은 러닝 복장을 하고
1: 네.
0: 지하철에 우르르 타가지고 출발점으로 가는 거 많이 봤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카페에서 그냥 수다 떨 수도 있는 거지만 자기 건강을 돌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정말 근데 술집 사장님들은 정말 힘드시겠다. 음식점 사장님들하고.
1: 그렇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매출이랑 바로 직결이 되니까 좀 근데 사람들이 뭐 돈을 쓰는 방식, 소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0: 네.
1: 좀 거기에 맞춰서 그런 트렌드가 변화하는 만큼 그런 장사의 트렌드도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혼술바 같은 경우에도
0: 혼술바.
1: 막 진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한 잔씩 마시고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요즘 바뀐 트렌드를 좀 반영한 예. 그런 식당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사람 때문일 거다.
1: 네.
0: 이런 얘기들 흔히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사람을 안 만나면 그것도 좀 아닐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1: 맞습니다. 저 그런 지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맺는 게 개인의 주체성이 커진 긍정적인 결과라는 해석도 있지만 예.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좀 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물론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관계가 다 귀찮고 피곤해서 피해버리는 것과 아, 나 혼자서 시간 잘 보낼 수 있어. 이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0: 예. 예. 함께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동료건 친구건 친척이건 누군가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1: 네.
0: 좋은 직장이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면 뭐 그거면 진짜 최고죠. 자, 혼자이다가 또 둘이고 싶을 땐 둘일 수 있고 서너시고 네. 싶을 때는 또 서너실 수 있고
1: 네.
0: 이런 편한 만남이 옆에 쫙 있으면 정말 부자죠.
1: 네.
0: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1: 맞아요.
0: 혼자 놀아야 된대. 혼자서 잘 노는 것도 그럼 능력이네요.
1: 그렇죠. 저는 연애를 할 때도 혼자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0: 어, 그래요.
1: 그렇지
0: 예.
1: 않나요? 모든 시간을 다 기대고 다 함께 보내기를 기대하는 사람보다 각자 시간을 잘 보내고 나서 예. 만나면 더 반갑고 뭔가 더 애틋하잖아요.
0: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뭔가 야망을 살짝 내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거든요.
1: 네. 그런 사람들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자, 술이 침묵의 목적이었던 시대가 있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게 침묵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2030의 혼놀 문화 물어봤어. 혼놀 새로 배웠습니다. 혼밥 아닌 혼놀입니다. MG평론가 김혜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1: 통상 이별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전의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영미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전 대변인 두 분,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 전 대변인 하면 이게 발음도 쉽지 않고 길어요.
2: 네.
1: 강변, 장변 이렇게 부르려고 해도 줄임말 쓰는 게 방송에서 맞나 해서 잘 안 쓰게 되는데 편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일단 네. 풀네임으로 소개는 했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진짜. 용해인 후보하고 김 후보하고 예. 장변부터 시작을 해 보시죠.
3: 저부터요. 어제 용해인 후보자의 기자회견 있었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은 그냥 돌파형 기자회견이더라고요.
1: 정면 돌파형.
3: 예, 완전 정면 돌파형. 처음에는 그날 오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무슨 내용이야? 되게 궁금증을 많이 나왔는데 내용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 일부 중에는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었다. 다만 국민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런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여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지 어떻게 경청하고 있는지도 보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크게 없애주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본인을 향한 이를테면 비례와 이 국무위원직을 동시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민주당

0: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여러 의혹이 있지만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를 거친 인물들이니까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은 해외 순방을 가시면은 국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게 뭐 많은 상황에서 그랬었는데 예. 굳이 그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는 용혜인 후보자에게는 청군 만마를 얻은 상황이 아니었나.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긴급 기자회견은 나 이재명 픽이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때 나 원내로 재선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픽으로서 내각에 들어가려고 해. 근데 왜 민주당에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지? 어저께 내용은요. 국민의힘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보수 언론사의 어떤 기사들 이런 것들도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수 쪽에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픽인 나를 돕지 않는 것이냐. 그 이야기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장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뭐 어떤 청문회를 지금 잡지 않았던 게 국민의힘 쪽에서 안 잡아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민의힘 단 22일쯤 하자 민주당은 뭐 18일쯤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많은 스피커들이 예. 용혜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줬으면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 날짜도 잡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예. 역시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얘기였다.
1: 청와대와 보입니다. 민주당이 상처가 제일 덜 나는 곳은 뭐 그런 방법이긴 하겠죠. 예. 근데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사람이냐.
0: 그쵸.
1: 큰 어떤 위법적이나 또는 위법에 가까운 결격 서열가 있느냐. 핵심은 이거인 것 같은데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예. 좀 정신없어요. 갑자기 남편 얘기로 나왔다가 뭐 과거에 뭐 이너서클 얘기가 있고 뭐 그럼 지금 이게 줄기를 잡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예.
0: 그렇죠. 일단은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기 전에 제가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를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었는데 한국갤럽이 오늘 용혜인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도 같이 질문을 어허. 했거든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일단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예. 음당률을 9.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적합이 13% 그리고 부적합이 61%예요. 김승원 후보자는 적합이 22% 부적합이 43%입니다. 예,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어저께 또 대통령실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청문회 지나서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서 청와대가 결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만 국민적인 역풍들이 지금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한국갤럽 조사는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오늘 38%. 한국갤럽 자체로는 최저치예요. 지난주 40%보다도 빠졌는데 부정평가가 51%인데 첫 번째가 부동산. 두 번째가 인사입니다. 인사가 16%가 나왔어요. 예.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파장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출렁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예. 그냥 오늘은 장변 그냥 코로나에 몰아넣는 시간으로 칩시다.
2: 제가
1: 저 강변의 이야기를 네, 예. 받아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2: 네.
1: 이재명 픽이다. 본인도 뭔가 그런 내음새를 슬슬 풍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또 어떨 때는 야당 의원을 정무직으로 발탁해서 국무회의에 집어넣는 나름대로의 예. 어떤 의미 같은 걸 새겨달라. 야당인가?
2: 아, 예, 예.
1: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함께 늘 해왔기 때문에 야당 의원인가? 그냥 소수정당 의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
2: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비판을 주시는 분들 중에 용혜인 의원이 DJP 연합 당시에 야당 국무위원을 발탁한 거 이후에 내가 처음이다. 그 의미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과연 같은 결이야? 이 역사적인 맥락이 같은가? DJP 연합은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실 선거 연대 차원의 부분이 있었고 완전 탕평 이런 의미가 그렇죠. 더 짙게 이제 있었던 부분이고 용혜인 후보자는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비례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완전히 야당 뭐 이렇게까지 보기는

0: 좀 어렵다는 해석에는 저도 공감은 되는 부분은 있고 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소수 정당이라는 게 얼마나 그 정당을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움 그래서 나한테 그럼 국무위원까지 발탁이 됐는데 민주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대해서 라는 제안도 상당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지켜왔던 기본소득당의 가치라는 게 분명히 소수정당으로 있고 자기가 국무위원으로 갈 때 비례를 내려놓으면 원외 정당이 되면서 상당히 존립이 어려워져서 내 이익만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비판만 수용한다면 자리 내려놓는 거야 사실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당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 논의가 혼재되어 있는데 가장 또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니 11억 원 뭐 얼마를 가져간다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책정된 건 원내 원외 이게 변수가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 한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지급되는 거고 그러나 이 보조금 지급 방식이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원외로 되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되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좀 공감이 됐었는데 이 과정 중에 이를테면 전 정치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논두렁에다가 뭐 당사를 뭐 신고해놨어? 이거에 대해서는 김재정 의원님이 삼선이시지만 당직을 맡아보지 않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이런 말은 저는 사족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런 거는 저는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냥 본인의 말을 했으면 되니까 이런 게 혼재되면서 불편하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너무 당당함을 넘어선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좀 아쉬움이 이런 면에서도 남습니다.
1: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도 반박을 본인은 뭐 하나하나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도요. 국무위원이랑 국회의원 겸직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족 정당이라는 것도 그리고 뭐 일자리 관련해서 보조금 같은 것을 탄 것. 이게 그동안에 뭐 기생충 정당 뭐 이미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했었던 행동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는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법이 아니라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그게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지금 장관으로 가는 거에 적합한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데 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용혜인 후보자가 답답한 마음을 결국에 토로를 했고 프랑스에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태도가 별로 바뀌지 않았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토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본인이 등판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은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김민석 대표가 지금 청와대와 소통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정청래 후보보다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청와대와 정말로 원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당원들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인선들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청와대랑 전혀 교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민주당의 메시지가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자기가 관여한 일도 아니니까요. 네,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최고긴 한데.
0: 예, 그런데 아마 이 몇몇 보도 중에는 부적격 의사를 뭐 전달했다 청와대에서 뭐 용인 후보에 대해서.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양측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제 여당의 과제 중에 하나는 청와대에 이 민심을 잘 전달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이러저러한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부적격이다. 이거는 이제 인사권에 대한 존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 정도는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아까도 이제 한국갤럽 주시는데 한국갤럽은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를 주관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응답자분들이. 그랬을 때 인사가 없던 부분이에요. 사실 중폭 개각 이전에는. 뭐 인사도 실제로 뭐 없기도 했고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직접 이렇게 답변한다는 부분에 대한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날짜가 나왔고 용혜인 후보도 이제 곧 나올 텐데 이걸 한번 좀 지켜보고 그게 진짜 큰 사실상의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2: 용혜인 후보의 발언 중에 저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라고 생각했던 것도 저도 하나는 있습니다. 장관직을 받아서 장관직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문제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뭐 이게 높아서 이게 낮아서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장관직에 앉힌 것 자체는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론을 보면서 해야 되고

0: 여론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여론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아마 소수 정당을 어렵게 끌어온 입장에서는 할 말은 물론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제 기자회견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었을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김용 두 사람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장관을 시켰을 때와 처리했을 때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멈춰야겠습니다 할 거와 한 사람만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을 타격이라든가 이런 계산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1: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뭐 이를테면 초반에 뭐 물소대 전략, 뭐 늦대 전략해서 어쨌든 쭉 가면서 뭐 한두 명 낙마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어쨌든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폭 개각의 의미는 분명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무조건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재명 정부 성공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국민의힘이 내건 구호는 이 두 사람이 통과된다면 그건 진짜 민심 위반과 국민 저항의 신호탄일 거다라는 이미지를 딱 내 것인 것 같은데.
2: 저희는 이번에 내각에 대해서 전부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후보자들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종편 같은 데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그 가족들 부동산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점점 일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인사 부분이 그 대통령 부정평가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더 왼쪽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나 이쪽에서는 이번에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인데다가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립각 구도에서 윤석열 편을 들었었던 그때 본인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었던 그때 고검에 계셨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이번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사들이 우측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챙기겠다고 하는 더 좌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용혜인 후보자는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완전히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청와대에서 청문회까지는 올려라 해야 된다 하는데 민주당이 그 청문 보고서 할 때 이거 부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픽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김민석 대표가 되었지만 청와대와 그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당 측에서는 일단 청문회 가라라고 대통령실에서 오더가 내려오면은 적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저는 그때가 생각나요. 작년 그 광복절 특사로 조국 전 대표를 특별사면을 해줄 때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당시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출렁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어요. 저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본인이 왼쪽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상황이고 이 지지율 하락보다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원 후보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15일이 인사청문회인데 일단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그동안 나온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제넨셀 문제, 뭐 그다음에 보좌관, 입법보조원으로 썼던 뭐 판사의 아들 문제 등등등 나왔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1: 그러니까 이 추가 의혹 제기가 좋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돌파도 해야 되고. 입법보조원으로 이 판사가 또 이 양 씨 뭐 관련 사건 영장을 한번 뭐 기각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나온 해명을 보면 입법보조원이라는 게 크게 경력이 된다거나 하지 않는다. 이게 흔히 말하는 국회 인턴인 거잖아요. 네. 근데 별 큰 설득력이 있다고 많은 그 또래 2030 뭐 이 세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너무 산발적이고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고 이 출처도 알기 어려워서 이제 논외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방어할 부분은 있지만 근데 이 골자로 나오는 이 청탁과 관련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야 될 책무가 후보자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0: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에 대해서 수사로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메시지에 대해서 일단 가려야지 왜 메신저를 공격하고 그래라는 그렇죠. 얘기도 이제 나올 수도 있고.
2: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신 거거든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뭐 형사적으로 처리가 되면 될 것이고 한 의원도 그러한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청문회에서 이제 깔끔하게 좀 밝혀지 면 좋겠는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엄호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않았거든요. 서영규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렇게 증인 안 나오는 게 보통이다. 이런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녹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박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박하는 내용 중에 짜깁기했다. 한동훈 의원이 짜깁기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녹취에 등장하고 있는 양 씨, 강 씨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선서를 하게 하고 본인이 한 이야기와 이 짜깁기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녹취록의 전체적인 취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죠. 네. 또 뭐 윤석열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관련자들이 1심에 이제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기소유예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검찰 담당자들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쪽이죠. 이거는 본격적으로 그 정식 기소해야 되는데 왜 기소유예하고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검찰 실무진들도 증인 명단에 넣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지금 아들이 입법 보조원으로 갔다는 강 씨에 대해서 영장 기각한 정판사도 들어가 있어요. 신청했었던 증인 명단에. 그런데 네. 아무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김민석 총리의 예처럼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밝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문회는 맹탕으로 그냥 여야 간에 싸우다가 시간만 끌고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자리잖아요.
0: 법무장관.
2: 예, 네.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처럼 안 좋은 여론들이 있는데 강행하겠다라는 모습이 과연 책임감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인지 의문입니다.
0: 아무튼 증인을 좀 불러달랍니다. 네.
1: 아니, 저는 너무 민주당도 수세적으로 나갈 필요 없어요. 지금 한동훈 의원의 문제적인 틀린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사 기록으로 대단히 높게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수사 계획서, 기소 계획서라는 건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어요.
0: 나올 수 예.
1: 그랬을 때 가장 큰 결론은 검찰의 처분 내지 법원에 관련한 판결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왜 기소유예했습니까? 그 직전에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젠넬셀 대표인 강세찬 씨. 이 범죄 수익 은닉죄와 관련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승현 의원한테 돈을 주려고 했니 안 했니가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판사가 심지어 판결문에 녹취록을 꼼꼼히 봤는데 이거 뭐 알선 청탁될 거로 뭘 시도하거나 이랬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치인 사건인데요. 정치인 사건은 검찰 사무보고 준칙에 따르면 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0: 해야죠.
1: 법무부 장관한테까지. 그러니까 이거 기소하면 무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역풍부입니다. 1안. 이거 그냥 불기소. 2안. 그래도 한번 불구속 기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무혐의를 줘야 돼요. 이게 공소유지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본인들 자존심 상하고 이거 너도 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남기고 싶을 때 엉뚱하게 기소유예 이런 걸 한다고. 검찰 출신들이 그런 이제 검찰의 민낯에 대해서는 반성의 취지로 얘기도 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그런데 형사 기록 중 일부 이건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막 배척되기도 하고 그래요. 일부를 취사선택해서 공개했을 때 그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건 1도 아니에요. 저희가 형사 기록을 당사자들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맛대로 앞뒤 맥락자르고 하면서 이것 봐라 얘기해라 하루에 60개씩 이거는 맞는 방식이 아니에요. 검증이라고 보지 않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무위원 후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검증의 대상이 된다면 반대할 거예요. 이거는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겁니다. 서부지검은 감찰 받아야 되고요.
0: 네. 하하. 한동훈 의원은 뭐 자택 사진 공개할 게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공개가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택 사진이
1: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세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산으로 생각합니다. 가고 있다.

0: 예.
1: 어쨌든 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오빠라고 부르고 뭐 눈물 날 만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청탁까지 가게 된것 아니냐.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방송에 다 녹화됐다. 국감장에서 이건 또 재밌는 게 김승현 의원이 제출한 녹취록에 있는 시간을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국감을 하다가 김승현 의원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습,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는 국감 시간을 중에 이제 뭐 식약처장이라든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들이 오히려 김승현 의원 발로 나온 자료들을 안철수 의원이 찾아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쨌든 안철수 의원에 대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현 의원 측에서 책임감 있는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동훈 의원이 뭐 집에서 찍은 사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답답한 게 모든 자료들이 워낙 한동훈 의원실로 가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제보받고 이런 자료들이 별로 없어서 뭐더 따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없기는 한데, 사실상 김승현 의원이 처음에 지명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에 그 공동대표를 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빌드업으로서의 인사가 아니냐, 이 부분이 되게 중점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오빠 논란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되는 대통령과 관계된 부분들을 못 짚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도 그래서 당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동상 이변 강준의 변호사와 장윤 변호사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고 일단 청문회 진행되는 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 JSH719님이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시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 가을이에요.
0: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수서방면으로 봉천터널 안입니다. 1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이후로도 반포 주변부터 청담동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사이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잠시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4km 구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삐딱하게 서 있거나 다리를 꼬아서 앉거나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 일명 내 몸이 편한 자세는 사실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죠. 그보다는 자꾸만 구부려는 등을 쭉 펴는 것처럼 골고루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죠. 자극적일 정도로 맛있는 건 대체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생각은 편한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해로운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해 자세를 바로잡듯 건강한 마음을 위해 생각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재정을 위해선 돈 쓰는 습관도 달라져야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윤건, 가을에 만나.

0: 만 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몸도 생각도 그리고 돈 쓰는 습관도 가끔은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 집 가게에는 어떤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3: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여는 말에서 몸이 편한 자세나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잖아요. 튀김 같은 것도 그렇고 두 분은 몸에는 안 좋은 걸 알지만 도저히 끊기 어려운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2: 네. 저는 맥주 같은데요. 아. 퇴근하고 샤워 딱 하고 한잔한 맥주가 너무 이제 맛있잖아요.
1: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2: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후폭풍이 이제 있는 게 네. 그걸 마시고 이제 식욕이 폭발하면서
3: 이제 맥주 야식으로 마시는 게 아니겠죠.
2: 그렇죠. 이제 맥주에다가 들어가면 알코올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뒤에 이제 많은 양의 음식 좀 들어가는 게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 어제도 드셨어요?
2: 좀 부었나요?
3: 아니 지금 몸 보시면 네. 뭐 다 끊으신 것 같아요.
2: 지금 최대한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3: 네. 너무 지금 훌륭하세요. 지금
1: 야식의 그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죠.
2: 않죠.
3: 그렇죠. 네. 저는 떡볶이를 그렇게 못 끊어요. 아~ 여자들은 아~ 그리고 대구에는 뭐 몇 대 떡볶이, 3대 떡볶이, 5대 떡볶이 해가지고 네. 유명한 떡볶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네, 마지노선이에요. 못 끊고 있어요.
1: 저는 항상 그 즉석 떡볶이 마지막에 밥 볶아 먹는 거. 네. 배가 불러도 우리 한국인은 밥을 들어가죠. 먹어줘야 되잖아요. 디저트로. 아,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연금,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월부터 83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는 하락했지만 강북구와 도봉구, 서대문구 등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집값은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강남 3구와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하반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상승세가 옮겨갔습니다. 이창모 한양대 교수는 이를 정책 영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시문화가 2030 세대의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명 전시회는 시작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고 DJ 음악과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미술관도 등장했습니다. 프리즈 서울 기간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까지 문을 여는 미술관도 늘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2030 20대 30대 관람객 비중은 63%에 달합니다. 미술 시장의 큰 손은 여전히 중장년층이지만 관람객은 2030 세대가 더 많아진 겁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SNS로 이미지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젊은 세대 문화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서 판매되는 인형과 키링 10개 중 6개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1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9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7.5배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 기능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납과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유통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내용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충남 천안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까워서 보장도 모른 채 유지하는 내 보험, 손해만 키울 수 있다입니다.
0: 네.
1: 해지하면 아깝고 계속 내전이 부담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0: 네.
1: 오늘은 60대를 앞두고 보험을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지, 병력이 있어도 보험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 50만 원짜리 종신보험 유지해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50대 남성입니다. 가장의 무게가 참 힘겹게 느껴지는 세월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

0: 하나라도 더 누릴 수 있다는 걸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못해준 게 늘 미안하지만 반듯하게 잘 자란 자식들 보면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아내와 딸이 에너지 충전을 해주더라고요.
1: 아빠, 오늘 출근할 때 이 티셔츠 꼭 입고 가요. 내가 어제 강남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아빠 피부톤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서 사온 거란 말이야. 얼른 입어봐.
0: 아이고, 우리 딸 고맙긴 한데 이 휘황찬란한 핑크색을 이 나이 먹은 아빠가 소화할 수 있겠냐? 이거 다른 색으로 좀 바꾸면 안 돼?
2: 여보, 남자는 핑크인 거 몰라요? 딸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당신 좋아하는 꽃게 듬뿍 사다가 꽃게찜에 시원한 꽃게탕까지 거하게 해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와요. 아, 그 시원한 소주도 준비할게요.
0: 소주 말고 맥주 아니었어요? 애들 한창 클 때는 혹시라도 제가 잘못돼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생시키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하나 둘 늘리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제일 부담인 건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가입한 50만 원짜리 종신보험인데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혈압에 당뇨약도 먹고 있고 최근에는 대장 용종과 선종 제거도 받아서 보험을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필요한 보험까지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제 60대가 됐으니 보험도 정리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줄여야 할지 전문가분들께 제대로 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네, 우리 사연자님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월 50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해지하기는 아깝고 또 계속 내전이 좀 부담스럽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2: 네, 처음 만나자마자 그 종신보험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물어보셨는데요.
0: 네.
2: 사연자님은 아마도 이 가장 그 문제가 이 종신보험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0: 액수가 크니까요.
2: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장님, 그 보험 하나만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가지고 계신 보험을 전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보험을 펼쳐놓고 확인을 했는데요. 사장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월 50만 원짜리 종신보험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0: 아니, 종신보험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액수가 커서 뭐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1: 네, 저희가 전체 보험을 한꺼번에 이렇게 깔아놓고 펼쳐놓고 네. 보니까 종신보험 하나 문제가 아니고 매달 나가는 전체 보험료 자체가 상당히 일단은 큰 상황이고요.
0: 어떡해요.
1: 근데 중요한 건 보험료 액수만이 아니라 여러 보험 가운데서 갱신형으로 구성된 특약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0: 그 갱신형 계약이 많으면 앞으로 보험료가 더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보험은 이제 그 아니라는 건데요. 다만 6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지금의 보험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0: 네.
2: 앞으로 소득은 줄어들 수 있는데 갱신을 거듭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지금 낼 수 있느냐보다 은퇴한 뒤에도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0: 이게 아무래도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나가세요? 하고 여쭤보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혹시 뭐 보험료가 하나는 5만 원, 하나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나 둘 가입하다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어떤 보험이 갱신이고 또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각보다 없으세요.
0: 저도 사실 그런 편이어가지고 많이 공감이 되는데 근데 우리 사연자분이 고혈압과 당뇨약 또 드시고 네. 계셨고 최근에는 대장 용종과 선종 제거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런 병력이 있으면은 그 기존 보험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가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2: 맞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0: 네.
2: 실제로 사연자님도 똑같은 걱정을 하셨는데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병력도 있는데 지금 보험을 없애면 다시는 가입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 병력이 있어도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2: 있습니다.
0: 거죠?
2: 네.
1: 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뭔지, 그리고 최근 어떤 검사나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지 따라서 판단이 일단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보험사별 심사 기준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반드시 뭐 조금 아쉽지만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유병자니까 비싸도 이거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새 보험이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으니까 무조건 바꾸자. 사실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0: 어렵네요.
2: 네. 특히 이럴 때 순서가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단순히 부담된다고 기존 보험부터 해지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현재 건강 조건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을 한번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0: 네.
2: 한 번 없앤 보험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 순서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0: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 몇 년 사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다면은 이게 섣불리 해지해버리면 안 되겠네요.
2: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현재 보험과 건강 상태를 같이 놓고 보셔야 하는데요. 어떤 보험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재 조건에서 부족한 보완이 가능한지를 순서대로 확인을 하는 게 먼저고요. 같은 60대라도 가입 시기와 병력이 다르면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일단 가장 궁금했던 게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의 50만 원짜리 네. 종신보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요?
2: 정리하는 것보다 네. 당장은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을 좀 내려드렸습니다.
0: 그래요? 저는 월 50만 원이면 좀 부담스러워서 해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지하기로 결정하셨군요.
1: 네, 이 부분이 오늘 사례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보험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오래됐다고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도에 이분 같은 경우 정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실 보험료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이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0: 네.
1: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도 종신보험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 답이 안 나왔지만
0: 50만 원이니까
1: 네, 전체적으로 답이 안 나왔는데 네. 전체 보험 안에서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까 당장 에서는 정리하는 것이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0: 그러니까 정리했을 때 손실 비용과 앞으로 낼 총 보험료를 좀 따져보고 유지가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보통 보험 상담을 받으실 때 어떤 보험을 없앨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0: 그게 제일 궁금하죠.
2: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먼저 물어보셔야 할 건 내 보험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건 어떤 건가요?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켜야 할 보험 그리고 정할 수 있는 보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보험을 먼저 분류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0: 그렇죠. 일단 뭐 해지를 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 그동안 내가 냈던 돈이 있으니까 이걸 네. 함부로 막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전체 내는 보험료가 좀 많다고 하셨는데 사연자님의 보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 거죠?
2: 네. 처음 상담을 신청하셨을 때는 그 상당한 금액이 매달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전체 계약을 하나씩 다시 분류하면서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냈고요.
0: 네.
2: 동시에 사연자님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암이나 뇌심장 질환처럼 큰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을 했고요.
0: 네.
2: 결과적으로 보험에만 집중되어 있던 지출의 일부를 앞으로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좀 만들어드렸습니다.
0: 노후 자금까지 챙겨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60대에 접어들면은 40대, 뭐 50대와 보험을 바라보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사실 보험금이 얼마 나오냐, 뭐 보장을 얼마나 크게 준비했느냐 이게 먼저 사실 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사실 은퇴가 가까워지면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꼭 더 붙여야 돼요. 내가 이 사실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많이 보장이 있어도 사실 은퇴 후에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이 보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0: 네, 우리 팀장님들이 진짜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2: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사연자님처럼 예전에 지인이나 주변의 권유로 보험을 하나 둘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 보험이 여러 건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전체 상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2: 보험 하나하나만 보면 당연히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꺼번에 펼쳐놓으면 중복된 부분도 보이고 반대로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비어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이렇게 전체를 다 따져본 다음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요. 보험료가 비싸다. 이래서 먼저 해지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또
1: 네.
0: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지금 뭐가 부족한지 먼저 꼭 체크하신 다음에 그다음 결정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1: 네. 우리 천안에서 사업을 해오신 50대 가장의 고민 사연을 만나봤었는데, 월 50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만 해결하면 될줄 알았는데, 전체를 펼쳐놓고 보니까 정작 종신보험은 문제가 아니었고, 이게 중복되고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게더큰 문제였는데요. 보험을 점검할 때는 갖고 있는 보험 전체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봐야 이 중복된 보장도 좀 보이고, 정작 비어있는 보장도 보입니다. 그리고 60대에 접어들었다면 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냐 보다는 내가 은퇴 이후에도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보험료가 꽤 많은데 보장이 뭐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게 부족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장 분석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보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내 보험을 쫙 깔아놓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하기는 사실
0: 맞습니다.
1: 어렵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 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한노로의 0 플러스 0 준비했는데 한노로 씨가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00으로 읽어주셔도 된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노로의 0 플러스 0 듣고 올게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머니특별시 2부 시작했습니다. 광고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찾아올게요.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4: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3: 응답하라 2588 2588.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편하게 문자 주세요. 첫 번째 민원은 3049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올해 58세 직장인입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개인연금을 하나 더 준비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지금부터 10년, 20년씩 보험료를 내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5년 정도만 짧게 납입하고 몇 년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정말 가능한가요? 납입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너무 적어지는 건 아닌지 또 원화연금과 달러연금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특히 그 연금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던 50에서 60대 분들은 그 연금이 필요한 건 알지만 지금부터 사실 10년, 20년 이렇게 쭉 내라고 하면은 은퇴 후에도 고정 지출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좀 5년 정도만 짧게 내고 비교적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네, 연금 상품이 우리나라에 한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납입을 하고 일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0: 오.
1: 실제로 50대, 60대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고 싶지 않다.
0: 부담스럽죠.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도 너무 늦게 받고 싶지 않다.
0: 빨리 받고 싶죠.
1: 맞습니다. 젊은 분들은 뭐 10년, 20년 장기간 납입을 하면서 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도 있지만 50대, 60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0: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납입 기간이 짧은 상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60세에 시작해서 5년만 납입하고 몇 년 기다렸다가 뭐 70세 전후부터 연금을 받는 식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2: 네,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0: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부담까지 이제 작아지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짧은 기간 안에 노후 자금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은 대신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납입 원금이 6천만 원인데요. 그래서 5년밖에 안 되니까 좋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넣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년 넣을 거를 5년 안에 집중적으로 넣다 보니까 납입 기간을 짧게 줄이는 대신 납입 금액은 커지는 거군요.
2: 그렇죠. 뭐 특히 50대, 60대 같이 뭐 은퇴가 가까운 시기에는 비상자금 마련도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 결혼 자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목돈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진 여유 자금 금에서 전부 연금을 넣고 나중에 필요하면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손해율이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리고 요즘 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원화로 준비하는 게 맞냐 혹은 뭐 달러로 준비하는 게 맞냐인데요. 같은 연금이라도 어떤 통화로 자산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연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특징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우리 3049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원화 연금이랑 달러 연금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1: 일단 어느 한쪽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0: 네.
1: 원화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비를 원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0: 그쵸.
1: 관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또 환율 때문에 원화 환산 금액이 달라지는 부담이 이제 없고요. 반대로 달러 연금은 노후 자산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럼 좀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로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 거겠네요.
2: 그렇죠. 요즘처럼 이제 달러 환율 높다 할 시기에는 달러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달러 기준으로 연금을 받더라도 사실 국내에서 생활비를 쓸 거다. 이러시면 환전은 원화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0: 그렇죠.
2: 근데 이때 환율이 높다면 같은 달러를 환전을 해도 원화를 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환산 금액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0: 생길 수도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달러 연금이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선택을 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0: 그렇겠네요. 결국 내가 노후에 원화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고 싶은지 아니면 노후 자산 일부를 달러로 가지고 가고 싶은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에 따라서 일정한 최저 보증 구조가 있는 경우도 있고
0: 네.
2: 금리 등에 따라서 이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금리 연동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가입할 때 보여주는 예상 연금액만 비교하지 마시고 그 금액이 확정인가 아니면 일정 조건에서 어느 정도는 보증이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변동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꼭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0: 그렇겠네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납입 기간이 좀 짧은 상품은 수입이 있을 때 바짝 연금을 넣었다가 은퇴 이후에는 돈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노후 준비가 또 적합하지 않을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취향입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은 가입할 때 정한 방식대로 평생 똑같이 받는다. 좀 덧붙이자면
0: 네.
1: 연금 수령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나는 뭐 연금 받을 때 10년 동안만 받겠다. 뭐 평생 받겠다. 혹은 뭐 65세부터 받겠다. 70세부터 받겠다. 이렇게 정할 네. 수가 있는데요. 그 정한 방식대로 처음에 정한 대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질문입니다.
0: 제 생각에 어쨌든 계약이니까 가입할 때 정한 방식대로 받지 않을까요? 정답은 O. 아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뭐 어제는 뭔가 5년 있다가 받고 싶고 오늘은 10년 있다 받고 싶고.
1: 네네. 가입할 때 정하는 게 있긴 하지만
0: 네.
1: 이제 뭐 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참 뒤에 일이다 보니까 그때에 대해서 연금 수령 뭐 시기를 좀 늦추거나 좀 당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그 활동량이 많은 70대에 더 많이 받고 뭐 이후에는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 70대부터 80대 초반까지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처럼 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이후에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그때그때 또 뭐 생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고를 수 있다면 이 방식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차피 나이에 따라서 돈

0: 쓰는 패턴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다만 앞에서 많이 받으면 뒤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처음 받는 연금액만 크게 보여서 이게 더 많이 주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전체 수령 구조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0: 만약에 혹시 그 자녀 결혼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처럼 좀 목돈이 필요할 때면 연금에서 돈을 꺼내 쓸 수도 있나요?
1: 그래서 연금과 비상자금을 처음부터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잖아요. 일반적인 예금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꺼내 쓰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만 상품에 따라 연금 개시 시점에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거나 일정한 조건에서 일시금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또 따라오는 연금액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0: 꺼내 쓰면 줄겠죠?
2: 그렇죠. 그래서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또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50대, 60대라면 생활비하고 비상자금을 충분히 남겨놓고,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을 연금으로 준비하는 게, 그걸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 3049님처럼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연금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1: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앞으로 몇년 동안 소득이 들어올 것인가? 두 번째, 그 기간 동안 매달 연금에 내가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몇 살부터 내가 연금이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비에서 매달 얼마가 부족한가? 이네 가지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떤 연금 구조가 나한테 맞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우리가 나는 벌써 뭐 50대 됐으니까 연금 준비하기 너무 늦었지 않나? 이렇게 포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신 30대, 40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목돈을 어떻게 내가 조금 활용할 건지, 아니면 연금 개시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건지를 본인 상황에 맞춰서 살펴서 충분히 그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이 가장 높은 연금은 뭐예요? 뭐 원화가 좋아요? 달러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나는 몇 살부터 매달 얼마가 부족한가? 이걸 먼저 좀
1: 맞습니다.
0: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따로 뭐 연금 보험 관련해서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후나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민원은 9912님이 보내주셨는데, 주변에서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라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정말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조건이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그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은 뭐 보험료나 연금에 붙는 세금이 무조건 없는 건가요?
2: 뭐 연금 세금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만 하면 무조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비과세 되는 건 아니고요. 연금이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계약 형태하고 납입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유지를 했는가, 유지 기간, 그리고 연금 수령 방식, 난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관련 세법이나 정한 요건을 충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 차익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IRP도 이름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세금 구조는 전혀 이제 다른 구조인데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이고, 연금보험은 일정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니까 세금이 없겠지라고 이제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0: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찾을 때 보니까, 뭐 이렇게 때
1: 맞습니다.
0: 갔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세금 혜택을 받느냐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랑 IRP는 넣을 때 혜택을 받고, 연금보험은 받을 때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금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수익률만 볼게 아니라, 이게 어떤 연금인지,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또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0: 필요가 있겠네요.
1: 맞습니다. 특히 50대, 60대는 연금 수령 시점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단순히 몇 퍼센트 준다보다 실제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검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이게 그 연금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요. 계약 형태나 납입 방법, 그리고 유지 기간, 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나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보험 상품, 연금보험 상품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9260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치매와 관련된 레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재의 비용은 1회 얼마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그 비용이 더 비싸질까요? 더 싸질까요? 그 레캠비가 알츠하이머 그병
2: 들어보셨어요?
0: 치료제 거죠? 네.
2: 네, 일단 레캠비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알츠하이머 그 치매의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서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을 늦추다 보니까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초기 그리고 투여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투여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물어보신 게 현재 얼마, 일에 얼마인가 이렇게
0: 네.
2: 물어보시는데, 이거 몸무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정도 꼴로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에 따라서 1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선이다. 좀
0: 비싸다.
2: 비싸죠. 예, 네, 그렇게 된다면 1년을 맞게 되면 이거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전후가 된다. 2주에 한 번씩 맞으니까.
0: 어머.
2: 그리고 거기다가 그 비용이 전부 다 비급여라는 거예요.
0: 아, 신약이라서 그런가요?
2: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얼마나 가격이 또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0: 네.
2: 신약은 사실 계속 개발은 될 거지만 계속 비급여일 거란 말이에요.
0: 너무
2: 그래서
0: 비싸요.
2: 이 레캠비 자체가 혹시나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게 언제 급여화가 되느냐. 근데 아직은 제뭐 소견으로는 단기간에 가격이 떨어질 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걸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사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예,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레캠비 비용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보험 특약
0: 아,
2: 있어요.
0: 그래요? 보통 한 어느 정도 뭐.
2: 만 원도 가능해요.
0: 아, 그래요?
2: 네. 뭐 최소 보험료에 이제 뭐만원 특약을 넣어서 또 설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몇년 납, 몇세 만기 이런 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신약들이 개발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이 레캠비 하나만 가지고 간다 이러면은 뭐 10년 갱신이든 20년 갱신이든 이런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0: 뭐
2: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매 보험?
2: 네.
0: 그런 거에다가 특약 넣거나 이런
2: 가지고
0: 건가요?
2: 있던 거에는 넣을 수는 없겠지만,
0: 아.
2: 새로운 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최소 보험료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예.
0: 아니,
2: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2주에
2: 이거는.
0: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뭐, 월에
2: 전부
0: 막,
2: 다 비급여니까
0: 왜, 너무
2: 자기부담이 엄청 크죠.
0: 부담스러운데.
2: 예.
0: 그 1, 2만 원 정도라면 이게 준비해 볼 필요, 뭘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2: 네.
0: 같아요. 그리고 419님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작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끝낸 40대 여성입니다.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조금 안심이 되는데, 혹시 나중에 다른 일반 암이나 뇌 심장 질환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유병자 보험으로만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1: 네.
0: 5년이 지나셨나 봐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1: 지금 보니까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제
0: 아,
1: 보여지긴
0: 그렇구나.
1: 하거든요.
0: 작년.
1: 네.
0: 아, 그러면 이제 치료 받고 나서 완치됐습니다라고 들으셨나
1: 이제
0: 보네요.
1: 완치된 걸로 이제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일단 나중에 다른 일반암이나 나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심사를 올려봐야 되겠지만, 가입된다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이제 엄청 비쌀 수 있고요. 보통 뭐 1년, 3년, 5년이 지난 시점에 또 알아볼 수 있는데, 기간이 조금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면서 이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금액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나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암하고의 크게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암끼리는 상관관계가

0: 있을 수 있지만 암이나 뇌심장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분리 심사를 통해서 이제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1: 아.
0: 근데 이게 유병자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지는 정확한 건 심사를 한번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뇌 심장 질환에 대비해서는 뭐 지금도
0: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되고 네. 뭐 암 관련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가입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0: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내가 비싸더라도 조금 그런 리스크를 좀 안고 가입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보험료를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최근에 좀 아프셨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런 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좀 있으신 것 네. 같아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8002번님은 어머니께서 3개월 전에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간병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떨까요?
2: 네. 이런 경우 아까 그 4291님 같은 경우 있잖아요.
1: 네.
2: 일단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일단 비싸요. 그런 경우 모든 분들한테 조금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일단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좀 갱신형 보험들은 저렴하니까 갱신형 보험으로 할증 붙은 보험으로 내가 필요한 특약을 넣어가지고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보험료가 내가 이제 치료력이 없고 그리고 고지사항을 다 고지를 했을 때 조금 더 할인이 몇 년, 1년, 2년 있다가 할인이 더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2: 그럼 그때 조금 보험을 한번 갈아타주는 것도 일단은 방법이에요.
1: 그때 가서 바꾸는 방법도
2: 네. 일단은 있군요. 불안하니까 가지고는 가고 싶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가지고 가다가 한번 조금 심사를 넣어서 가지고 몇 년 있다가 내가 이제는 뭐 별다르게 큰 치료력도 없고 더 추가돼서 수술 입원 이력도 없다 하시면 옛날 보험이 무조건 좋아 이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갈아타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방금 유방암 1기 진단 받으셨다는 분은 지금 3개월 전에 진단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무조건 치료 지금 와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병보험은 당장은 힘듭니다.
1: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좀 지나고 이제
2: 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0: 네. 보험은 얼마나 내가 많은 건수를 가입했느냐보다 보장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1: 보장 내용이 네. 중요하다. 네.
2: 네. 보험료 비슷한데 보험료가 많다고 해서 내가 좋은 보험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1: 다 준비했다 네. 뭐 이런.
2: 전 국민이 설계사는 아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 얼마나 꼼꼼하게 돼 있는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서 또 우리 전문가 분들이 필요하신 거겠죠.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중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들어주시고요. 끝곡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나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또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0: TBS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0: CBS 교통정보.
1: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홍지문터널 들어가기 전 입구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여파로 뒤로 홍제 램프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으로는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사고로 4차로 막고 처리작업 중이라 뒤로 한남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구리방면으로는 마포대교 부근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사중 추돌사고로 불편한데 같은 방면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는 보수공사 있어서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쭉 속도로 보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의 5차로에서 녹지 작업으로 여의 하류에서부터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운 분기점 진출로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로 이 일대로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가을은 어떤 사람들의 계절일까요? 달리는 사람들의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찬바람 불어오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침, 저녁 조깅하는 사람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초가을에 선선히 부는 바람을 색바람이라고 하고요. 작은 가지가 움직일 정도로 선들선들 부는 바람을 더넘바람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가을바람들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박초바람이라는 게 있대요. 속도가 안 나는 배를 밀어서 속도를 나게 해주는 바람. 속도가 안 나는 날이라도 이 가을바람 맞으면서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남은 오후도 신나게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9월 11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치현입니다. 당신만이.

날씨와 퍽 어울리는 노래 들었습니다. 이치현의 당신만이. 새벽에 자다가 추운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창문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창문 닫고 잤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춥다 소리도 날것 같고, 이거 뭐 담요라도 깔고 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소개합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요. 오늘 구호물자를 싣고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다 해봐야 현재 7%밖에 안 됩니다. 수습된 시신 1,377구 가운데 102구만이 신원 파악이 돼서 7%만이 시신 신원이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얼굴 인식에 미국 AI까지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처참한 현장이겠습니까?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두고 비판이 꺼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겁게 듣고 있다. 무겁게 듣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오늘 청와대 당 차원에서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 기자들 질문을 받고서요. 용인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이러면서 후보자를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두 지명자에 대한 용과 김두 지명자에 대한 당의 온도 차이가 지금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공화당에 이긴다면 성인 모두에게 5,000달러 주겠다. 우리 돈 현재 환율 계산하면 성인이 뭐 2억 5천만이라 그러죠. 미국 전체 인구 중에.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5천 정도 되나요? 근데 성인이 2억 5천만이라는데 2억 5천만 명한테 5,000달러씩. 현재 환율로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 670만 원. 여기 주겠다고 지금.

0: 텍사스 전당대회인가? 거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인주수가 다 퍼졌는데, 공화당 전당대회 보니까 텍사스에 열리고 있는데, 그 큰 체육관이, 실내 체육관이 2층, 3층 보니까 뭐 텅텅 비었더라고요. 옛날에 그 미국의 뭐 전당대 민주당이니 공화당 보면은요 꽉 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전당대 자리가 텍사스 전당대 체육관 자리가 너 텅텅 비었어요. 1층에만 좀 가득 있고 지지율이 이제 역대 최저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기면 5천 달러씩 주겠다. 이거 무슨 표를 돈 주고 사겠다. 매표 논란까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 미국 인구는 3억 4,900만이라고 하네요. 파블로가 지금 찾아봤는데. 3억 4,900만. 그냥 3억 5천 합시다. 그냥 3억 5천. 3억 5천 중에 미국 성인은 2억 5천이다. 네. 서울시가 추석을 맞이해서 서울사랑 상품권 2,65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5% 할인해 구매 금액 2%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혜택이 적용이 되는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요, 어르신 전용 광역 상품권 80억 원어치가 따로 마련되고요. 대상은 1961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로 어르신 전용 상품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포함한 이전 출생자, 60년생인 저도, 근데 저는 뭐 주소가 여기 서울로 안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어르신이 된 거예요? 61년부터 포함된다 그러니, 소띠부터 포함된다 그러니, 저 같은 쥐띠는 이거 당연히 이건 저 어르신이 돼버렸네. 아, 참. 하긴 뭐, 예? 지공대사 아닙니까?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대사가 됐는데. 예, 그렇군요. 최유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네,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샵 연구의 문자창에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적으셔가지고 샵 연구의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돈가스 퀴즈를 빠블로 PD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고대 이진이 오늘 네팔 현지에 도착했다 말씀드렸죠. 오늘의 퀴즈는 이거랍니다. 네, 쉽네요. 네팔의 수도 여기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네팔 수도 이름이 뭘까요? 네팔의 서울 이름이 뭘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카트만두, 2번 카이로. 네. 1번 카트만두, 2번 카이로. 네. 자, 아시죠?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되고요. 네.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나눔 선물 21가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한 가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과 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노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에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 충남 당진 기지시리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담일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적을 거는 이거 나눔 선물 만약에 당첨되면 나는 누구하고 이거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세요. 첫 번째 퀴즈 정답, 두 번째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세 번째 누구와 함께 이거 하겠다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번 퀴즈, 네팔의 수도 이름이 뭐예요? 1번 카트만두일까요? 2번 카이로일까요? 네,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되고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해드릴 건데, 3983님께서 사진까지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네, 의견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사진, 멋진 두 사나이 두 분이 지금 셀카를 찍었는데. 안녕하세요, 일구형. 예지 아빠 출석합니다. 둘 오른쪽에 좀 연세 있는 분이 예지 아빠인가 보죠. 아무래도 까만 선글라스 낀 분. 예지 아빠 이렇게 생기셨구나. 오전에 TBS 최고의 찐 애청자인 일산 멋쟁이 준님과 만나서 즐거운 차담을 나누고 왔습니다. 아, 왼쪽이 일산 멋쟁이 이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나셨어? 일산 멋쟁이 준님의 무한한 TBS 사랑이 느껴졌고요. 닉네임대로 정말 멋진 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고 맛있는 커피 대접해주신 일산 멋쟁이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이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신 TBS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오전에 일구형 귀 간지럽지 않으셨나 궁금합니다. 진영의 더없이 좋은 날 노래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셨나? 여긴 일산입니까? 그러면 어디 커피숍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의 TBS의 대표 청취자 두 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셔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84님 예지 아빠께서 신청한 노래 진영의 덥시 좋은 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진영의 더없이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진영 씨도 저희 뭐 허리케인 라디오에 무보수로 항상 출연해 주시는 가수시고.

0: 또 일산 멋쟁이 주님이나 예지 아빠님이나 또 아주 단골 청취자님이시고 네,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허리케인 라디오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아 그런데 예지 아빠 아까 이 사진 소개를 했는데 제가 거꾸로 설명을 했구나. 그게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약간 좀 연세가 있다고 한번 까만 선글라스 낀 분이 이분이 일산 멋쟁이 주님이구나. 그 예지 아빠는 더 젊은 왼쪽에 더 젊은 분이고 어떻게 뭐 형제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언제 한번 실물로 한번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8663번님 네,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오늘 나눔 선물 1번 카트만두가 정답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와 놀러가면서 듣고 있어요. 오란다 보내주시면 아내와 같이 간식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즐거운 방송 고맙습니다. 반차를 내고 놀러가신다? 아 오늘이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오전만 하고 그리고 오후 반차를 내면은 바로 이제 연휴 체제니까 아 그러시구나. 자, 8663님, 아주, 그, 주말을 아주 지혜롭게 반차를 내시면서 아내분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남편이겠죠?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어디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셔가지고 반차를 내고 놀러 가셔, 그래?
1: 아, 가족들이랑 같이 문경에 등산도 하고 차박도 하면서. 아. 그렇게 하려고.
0: 야, 문경. 경상북도 네. 문경. 문경 세제 너무 높아 그 노래 그죠?
1: 네.
0: 예. 어디서 지금 문경을 향해 가십니까?
1: 아 양주에서 문경으로 가고 있어요.
0: 아 지금 현재 위치는요?
1: 아 중부 내륙버스로 타고 지금 여주쯤에 가고 있습니다.
0: 아 뭐 반 이상 가셨네.
1: 네.
0: 그 여주까지 가는데 안 막혔어요?
1: 오는 길에 한참 막혔습니다. 한 40분 정도 막혔어요.
0: 그러면 저기 뭐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1: 예, 예.
0: 그래서 호법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여주 쪽으로 가서 중부 내륙 타셨구나.
1: 예. 네. 예.
0: 그 차는 뭐 끌고 가세요?
1: 저는 스타렉스 타고 갔습니다.
0: 카.
1: 예, 예. 스타렉스.
0: 아, 스타렉스. 그래서 예. 차박을 하신다고 그러는구나.
1: 네. 예.
0: 그럼 예. 지금 차에 몇 분, 가족이 몇 분?
1: 지금 아내하고 두 명입니다.
0: 아, 자녀분들은?
1: 아, 많이 커가지고 좀.
0: 많이 커서요?
1: 네.
0: 우리 저 아버님 연식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
1: 아, 74년생입니다.
0: 74년생. 네. 네. 50 초반?
1: 네. 예.
0: 시인들. 한참 네. 때네, 뭐. 근데 자녀가, 큰애가 어디? 몇 학년인데요?
1: 아, 지금 27살입니다.
0: 되게 빨리 저 자녀를 낳으신 것 같은데요? 그죠?
1: 예, 네, 좀 빨리 갔습니다.
0: 오, 그러시구나. 아, 그 두 분이 그러면은, 네. 저 아이들 뭐 많이 키워놨고 그랬으니까, 다 성인 됐겠네. 그러니까 두 분 네. 스타렉스 타고 전국 돌면서 차박을 가끔씩 하시나 보네?
1: 네, 차박도 오. 하고 등산도 하고.
0: 근데 문경에 가면은 네. 어디 차를 차박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1: 노지 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가면서 이제 쉴 만한 데 있으면은 세워두고 그 산 근처에다가 등산 근처 올라갈 수 있는 근처에다가 다 세워두고
0: 아 그런 데다 이렇게 세워 주차를 1박 정도 해도 이상은 없나요?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1: 아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예. 네. 그러면 그 밤에 잘 때 예, 이제 예. 오늘 아마 문경에서 어디 주무시려고 그러면 추울 것 같은데 산속이고. 아, 일단 뭐 전기 같은 건 어떻게 써요? 배터리 가지고 합니까?
1: 저거 파워뱅크에다가 예. 시동 히터도 달아 놓고 해 가지고
0: 발전기가 차 안에 갖고 다니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1: 예,
0: 제가.
1: 예.
0: 그 안에는
1: 배터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0: 배터리를 충전해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충전도 하지만 이거 주행 충전으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0: 아, 그걸 뭔 배터리라고 그런다고요?
1: 산철 배터리, 저거 파워뱅크.
0: 파워램프, 예, 알겠습니다.
1: 뱅크, 네, 파워뱅크.
0: 파워뱅크.

0: 예예.
1: 알겠습니다. 아 그거면은 충분해요? 1박 2일 저 전기 쓸 수 있는데?
0: 한 2박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아니 그러면 네. 음식은 뭘로 조리를 해요? 그러면 그 배터리 갖고 전기 가지고 합니까?
0: 조리되어 있는 걸로 가지고 다니고 네.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다닙니까?
1: 아, 그러니까 냉장고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네. 그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에너지를 전기로 배터리 전기로 사용하신다 이거죠?
0: 예, 네. 배터리도.
1: 그게 가능하구나. 불편하진 않아요? 차 안에서 이렇게 1박 2박 하면?
0: 아, 조금 불편한 감이서도 그래도 이렇게 즐기는 게 재밌죠, 뭐.
1: 그렇죠. 아내분도 좋아하시니까 같이 다니시겠지.
0: 네. 예.
1: 얼마나
0: 좋아하니까 다니죠, 뭐.
1: 오늘 그러면 반차 내고 점심 때 네.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좀 가고, 그럼 네. 2박 3일이시네, 이번 일정은?
0: 예. 네. 그럼 2박 3일이 정도.
1: 그럼 문경 가면은 어디 그 주울산 올라가세요?
0: 대야산 올라가려고 지금.
1: 무슨 산이요?
0: 대야산.
1: 대야산. 예, 예. 그 문경의 최고봉은 주울산 아닙니까?
0: 거기는 그 잘 모르겠네요. 네.
1: 저 옛날에 한번 올라가봤는데, 아, 그거 되게 힘들었는데.
0: 네. 네.
1: 대야산. 아마 그 네, 주변에, 대야산 주변에 주울산도 있고 그럴 거예요. 예. 네. 대야산은 저 파블로가 지금 찾아보는데, 해발 931m. 여기도 높네요. 931m면은. 예.
0: 네, 높더라고요, 이번에.
1: 요번에, 언제, 내일 올라가세요, 그러면?
0: 예, 네, 내일 아침에 일찍 올라갔다가.
1: 몇 시에 출발하시려고?
0: 한 7시쯤에 올라갈까 생각.
1: 아내분하고 같이?
0: 네.
1: 그러면은 몇 시간 예정을 하고 올라가세요? 7시부터 해서?
0: 한 5, 6시간 코스 잡고 올라갑니다.
1: 그럼 점심은 이제 내일 하산한 다음에 와서 먹는 걸로?
0: 산에 가서 먹어야 맛있죠.
1: 아, 뭐 싸가지고 올라가시는구나.
0: 네.
1: 아, 네. 아이고, 얼마나 좋아. 거기 가면 공기도 좋을 것 같고 말이죠. 예.
0: 알겠죠.
1: 아주 행복한 산행 하시고요. 네. 내일은 그러면 등산하고 모레는 이제 서울 올라 양주 올라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네.
0: 네.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저기 파블로 PD가요 파주시 한과 쌀과 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 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양주
0: 감사합니다.
1: 댁으로 보내 지금 뭐 그 차박하는데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올라오시면 드세요.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아 근데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0: 아, 양주에서 화물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1: 아, 개인 사업 하시는구나.
0: 아,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
1: 아, 회사에 소속된 화물.
0: 네.
1: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놀다가 건강하게 올라오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에이,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통해서 문경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 청취자 인터뷰 해봤습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0: 네, 문경세 잘 듣고 왔습니다. 문경하면 이제 또 가을 또 사과 축제도 열리고 멋진 동네죠, 거기. 새싹 문자로 0573님께서 아주 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분 당첨자입니까? 네, 당첨자입니다. 새싹 문자인데요. 0573님 긴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연천에서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거든요. 요즘 제 하루의 낙은 오후 2시에 95.1을 켜는 겁니다. 어이, 저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신다는 얘기네? 근데 오늘은 남편 몰래 아주 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남편한테 평소에는 잘안 하던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이렇게요. 여보, 늘 고맙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근데 이걸 말로 하려니까 영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라디오를 이용해보자. 혹시 내 사연이 소개되고 선물까지 받는다면 그 선물은 제가 욕심내지 않고 남편에게 바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서 받은 선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 케일구님, 제 남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부디 제 마음을 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선물 하나 보내주신다면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아내에게 작은 행운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예. 아내분이 아주 너무 겸손하게, 예,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네. 아유, 마음씨가, 예, 다 보입니다. 아유, 남편 사랑이, 뭐, 가족 사랑이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파블로 PD가 이거를 보내드리겠대요. 네. 뉴질랜드 영양제. 자, 이거 소개해드릴 동안 이분 전화를 한번, 아, 연결됐어요? 일단, 나눔 선물은요, 4주 28일에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 보조식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는 0573님, 아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목소리 고우십니다.
1: 아이고,
0: 예,
1: 감사합니다.
0: 목소리만큼이나 남편 사랑이 아주 고우신 것 같아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어디세요, 지금 동네는?
1: 저는 경기도 연천에 살고
0: 아, 참,
1: 있어요.
0: 연천이라 그랬지. 아, 죄송합니다. 맨 앞에서
1: 네네네.
0: 워낙 문자를 길게 보내셔가지고 다 기억을 못하니까. 아,
1: 네.
0: 연천. 연천 날씨 지금 어때요?
1: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이제
0: 거의,
1: 따뜻한 가을날입니다, 완전.
0: 그러니까. 뭐, 여기 상암동 하늘이나 연천 하늘이나 하늘로 보면 그 하늘이 그 하늘 같습니다만 그래도 연천은 여기 상암동보다는 더 위쪽이고 그래서 더 시원하고 싱싱할 것 같아요.
1: 저희 날씨 되게 좋아요.
0: 네. 연천에서 부부만 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1: 저희 딸만 둘인데 다 나가 있고요.
0: 네.
1: 신랑이랑 둘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0: 아, 무슨 가게를 하세요?
1: 저희 감자탕집 하고 있는데요.
0: 연천 시내에서?
1: 네, 연천 뭐 시내는 예, 시내라고 해야죠.
0: 연천 시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연천.
1: 저희가 읍이어서.
0: 알겠어요. 시내로 해요, 그냥.
1: 네.
0: 연천하면은 뭐 많은 그 사람들이 생각.

0: 하는 게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예? 이런 걱정들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걱정이시죠? 연천에서 영업하시려면.
1: 그럼요. 네네.
0: 지금
1: 저희가.
0: 연천 주민, 저 인구를 보통 연천 주민들은 몇만이라고 보세요?
1: 저희 4만 2천 명?
0: 4만 2천, 예.
1: 네네.
0: 다른 군에 비하면은 사실 좀, 적긴 적습니다만은. 그래도 연천하면 뭐 고인돌 문화도 있고, 그렇고, 나름 관광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1: 아, 네네. 저희 제인폭포라든지,
0: 그렇지.
1: 구석기라든지, 볼거리가
0: 그
1: 많습니다.
0: 다음에 연천에 그 미술관 같은 것도 있잖아요?
1: 미술관이라고
0: 무슨
1: 하긴
0: 화가
1: 그런데.
0: 미술관이, 화가. 우리 근현대 화가 유명한 분. 연천 아닌가? 제가 잘 몰라서.
1: 연천 아닌 것
0: 아예
1: 같은데, 이거는?
0: 알겠습니다. 저기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 단골로 출연해 주시는 강민주라는 여자 가수분이 계세요. 오호까락지 이 노래 부르는 분. 그분이 연천 고향이세요.
1: 저희
0: 강민주.
1: 동네 연예인들도 많이 계세요.
0: 실제로 거주하시는 연예인이 많다고요?
1: 실제로는 아닌데, 고향이 여기여서 또 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또 강민주 씨 말고 또 누구 있으신?
1: 서이숙님?
0: 누구요?
1: 예, 배우 서이숙님.
0: 예, 배우도 계시고. 예,
1: 네네.
0: 알겠습니다. 지금 감자탕집 어때요? 좀그 관광객은 좀 많이 오십니까?
1: 관광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없고요.
1: 오셨다가 예, 이쪽에서 소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0: 네.
1: 아니 예, 그냥 둘러만 보고 나가시는 분위기.
0: 그러신가요? 동네 주민들이 많이 고객이시구나, 그러면.
1: 네네.
0: 그 옆에 혹시 라디오 켜놓으신 거 있어요?
1: 라디오
0: 아,
1: 켜놨죠.
0: 조금만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 막
1: 아,
0: 울려.
1: 네네.
0: 그래가지고. 그 연천까지 말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지하철이 가나요?
1: 예, 저희 연천까지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1호선이 거기까지 가는 건가요?
1: 네네네, 1호선이요.
0: 연천이 종점이에요, 그러면?
1: 네, 연천. 연천인데 저희는 거기에서 한 블록 덜 가서 전곡이라는 데 저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0: 지금 감자탕집은 전곡에 있고요.
1: 네.
0: 전곡 다음이 종점 영천이다, 이런 말씀이구나.
1: 네네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전곡 그 전이 이제 뭐 동두천, 덕정 뭐 이런 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제가 그 덕정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덕정역.
1: 그럼 이쪽으로 한번 오십시오. 시간 나실 때
0: 아니, 내가
1: 감자탕
0: 제가 그,
1: 끓여드리겠습니다.
0: 아예 알겠어요. 한번 때가 되면은 한번 들러보도록 하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덕정 쪽을 갔더니, 그 부대가 없어졌더라고요, 덕정 옆에. 옛날에 그 덕정역 앞에 있었는데. 안
1: 많이
0: 보이더라고요.
1: 달라졌죠.
0: 아파트촌이 들어온 것 같고, 예.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1: 네네네.
0: 오늘 이 아주 귀여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직접 신랑한테는 말을 못하고 허리케인 라디오를 대리해가지고 좀 최일구보가 읽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읽어는 드렸는데, 그러지 마시고 직접 한번
1: 네네.
0: 해보세요. 예? 저기 결혼하신 지는 꽤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1: 저희 30년 됐습니다. 올해 30주년이고요.
0: 예.
1: 근데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토닥토닥 하는 게 일상입니다.
0: 예.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남편분한테.
1: 아, 오늘 세일구신이 말씀 듣고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하고, 아유, 용기 주셔서 감사하다.
0: 아니, 신랑분한테.
1: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겠다고,
0: 야,
1: 용기 내서.
0: 시작.
1: 아, 요거, 30년 동안 고생 많았고, 감사하고, 사랑해.
0: 예,
1: 나도,
0: 알겠습니다. 자,
1: 저희 신랑이
0: 그러면은요.
1: 너무 좋아하는데요?
0: 예, 옆에 계세요?
1: 네.
0: 아, 이거 잘 됐네.
1: 얼른 쫓아왔습니다.
0: 예. 저기요. 그러면 뉴질랜드 영양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좋아하시는 노래?
1: 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급 당황스럽네.
0: 어디요? 생각 안 나시고, 그러면 파블로 PD가, 예.

0: 하나 선곡해서 틀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허리케인 라디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건강하세요.
0: 연천에서 예, 감자탕집 하고 계시는 청취자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주 씨, 연천이 고향인 강민주 씨의 노래 틀겠답니다. 회룡포 듣고 옵니다.

0: 네, 연천에 있는 고향이 연천이신 청취자와 인터뷰하다가 오늘 강민 뉴스가 의문의 1승을 거뒀네요. 야, 오늘 경기도 연천 분들로 화이팅입니다. 해령포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8743번님, 이번에 당첨되셨습니다. 정답 1번, 카투만두고요. 남양주의 60대 색소폰 음악 강사입니다. 오, 60대신데 색소폰 강사님이시네.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수업을 들어갑니다. 기회가 된다면 좋은 시설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우 고기마을 식사권을 받고 싶어요. 입이 짧아서 살이 자꾸 빠지고 있는 친구 데리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이쪽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좋은 시설 고르는 방법에 대한 팁을 좀 다른 청취자들하고 공유를 해보고 싶다. 예, 이런 제안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체크해서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8744님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자, 광고 듣고 와야죠.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자, 2613번님, 네, 당첨되셨어요. 1번 정답입니다. 카트만두고요. 1고라버니 오늘 86세 86살 백수년 친정어머니 생일 좀 축하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오래오래 곁에 있어 주세요, 엄마. 큰딸이 사랑해요. 노인정에서 같이 드시게 왕만두 좀 받고 싶습니다. 신청곡이 있는데요. 박양숙의 어부의 노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정엄마가 86이시랍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 곡, 박양숙 어부의 노래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3, 4부에 실버들, 나이 60 이상만 참여 가능한 실버들 힘든 시간 하는 날이죠. 자, 남해의 이미자로 통하는 류인숙 씨가 오늘 4승에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자는 어떤 실버들 가수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2부 여기서 마치고요. 2613님의 친정 어머니를 위한 노래, 박양숙, 어부의 노래 듣고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7: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8: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9: TBS 교통정보
10: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청계 광장에서 서울시 의회 방면 본관 앞에서 집회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앞 2시부터 집회가 있었고 이후 대한문 서울광장 서편을 지나 시청 뒤편 다시 서울시 의회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내부순환은 성수분기점 방면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 구간 내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묵동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종암분기점에서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원효대교 부근 4차로

에서도 사고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오창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시작합니다. 추가열 씨 노래입니다. 소풍 같은 인생.

0: 추가열의 서풍 같은 인생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 모두의 소망입니다. 네. 7654님께서, 아유, 저를 이렇게 아주 칭찬해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 명앵커 19씨, 양처럼 순한 애청자입니다. 퀴즈 정답은 1번 카트만두고요. 당첨되면요, 광주 뒷고기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망구와 화해를 하려 합니다. 뭐, 크게 싸우셨나 봐. 아, 좋아요. 7654님, 네. 남편분이신 것 같은데. 자, 7654님한테, 예, 광주 뒷고기라고 하셨어. 예.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에 먹어봐 뒷고기 2인식 사건.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가시면은 저 사장님이 직접 구워도 주시고 되게 친절하다고 리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7654님, 예. 진인사 대천명 말고 진인사 대처명 하셔야죠. 예. 무서운 망구와 화해를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곡차 한잔하시고, 예. 화해 금방 될것 같아요. 뒷고기 드시면서.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명문학교죠. 서울예술대학교 출신 힘든 싱어 보조 MC입니다. 남산의 노래 듣겠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그놈의 차는 근데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요 노래 듣고 실버들 힘든 싱어 시작합니다.

0: 한번 해봐요. 숙제로 깨지 말고.
1: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라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기에 실버돌 힘든 싱어 박수.
0: 여보세요. 보조 MC.
2: 네, 가수 남산입니다.
0: 제가 이분들은 교육을 안 시켰어도 제가 실버돌 하면 지금 몇 번째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다시 실버돌
2: 힘든 싱어.
0: 아, 좋습니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네, 참 엎드려 절받게 합니다. 이거.
2: 네, 네, 맞습니다.
0: 뭐가 네. 맞아요, 맞기는.
2: 옆에 자, 찔러야 나옵니다.
0: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이 할 수 있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옵니다. 오늘 보조 MC 명문학교 출신이죠. 수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한 서울예술대학교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가수를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2대 가왕에 빛나는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세레머니 로또 복권 당첨보다도 어려운 국민가수 국민가요로 등극하기부터 더 힘든 애국가에도 나온다는 가수 남산이 아직도 못 뜨고 있습니다. 네, TBS 아, 허리케인
0: 최유리 허리케인
2: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로 참을 통한 대로
0: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제가
2: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0: 잘 좀 해주셔야지.
2: 가요계의 네. 로맨티스트 가수 남산입니다.
0: 네, 여보세요.
2: 말씀하세요.
0: 오늘 자켓이 그냥 이건 무슨 색이에요? 핑크색입니까?
2: 네? 생내이시네 보니까.
0: 어디 미국에서
2: 이제 가수님한테 물어봐서 정채원 가수님 나오셨고 류인수 가수님 나오셨는데 네. 이게 핑크색이라고 보입니까?
0: 그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2: 이게 황금색이에요.
0: 황금색.
2: 예, 예.
0: 아,
2: 골드.
0: 반짝입니다. 네. 그 뭐 18K입니까 그거? 황금색?
2: 아, 저는 18K, 24K 안 좋아하고 순금을 좋아합니다. 자.
0: 최양락 씨 또 김효영 씨가 동기 동창이시라.
2: 같은 과입니다.
0: 같은 예, 과고. 예. 연기과라고 그러셨나?
2: 아, 저는 그 영화과를 영화과. 연기를 전공했고요. 아~ 최영락 씨는 연극을 네. 한 좋습니다. 동창입니다.
0: 예, 지난주하고 또 헷갈립니다. 자, 이제 보조 MC 소개해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류인숙 씨가 통을 부른 신안산 씨를 꺾고 자 오늘 이제 4승째 도전하는 거죠, 류인숙 씨가?
3: 네. 네.
0: 자, 남의 이미자라는 애칭을 갖고 계신 류인숙 씨 오늘 4승에 도전하는데 맞설 도전자가 앞에 나와 계십니다. 자,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2: 네네.
0: 도전자 소개해 주세요.
2: 가수 정채원, 그는 누구인가? 서리세 그대 그리워 나의 남편이자 아내인 한영 씨의 부인입니다. 감성 포크싱어.
0: 여보세요. 남편이자 아내가 어딨어 세상에.
3: 제가 아내.
2: 아니지 아내고요. 남편이 그대 그리워 나의 한영 씨라는
0: 얘기를. 다시 해요. 다시.
2: 여보세요.
0: 다시 해요. 천천히.
2: 시간도 짧은데.
0: 다시 해요.
2: 자, 정채원 가수 그는 누구인가.
0: 네.
2: 소리새 그대 그리워 나의 남편을 두신 가수이시고.
0: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2: 감성 포크싱어. 감성 보이스고. 1964년생이신데 아주 동안입니다. 타이틀곡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그리고 인생이야 살아보니 사라지더라는 안기풍 시인님의 작품을 곡을 붙인 아주 훌륭한 노래시고 개인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는 다재다능한 최고의 가수가 오늘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에

0: 하겠습니다. 박수.
1: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채원 씨.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세, 정채원입니다.
1: 두 분이 소리 셋이라고.
2: 아, 네. 그대 그리고 나 잘 아실 거예요.
1: 그리고 나. 네.
2: 거기에 이제 그 소리사가 원래 남자 세 분이셨는데 예. 지금은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 계세요.
1: 예,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2: 거기서 이제 고음 파트를 네. 담당하시는 목소리가 그렇죠. 한영 씨입니다.
1: 네. 저 파블로 PD 옛날에 소리사 그 세 분 여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출연했었지. 예. 맞아, 그때 황영익 선생.
2: 네, 황영익 씨랑 같이 했었죠.
1: 이분이 이제 부분이신 거죠?
2: 아니요, 한영. 이름이 비슷해요. 네.
1: 아, 한영 씨.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자 허리케인 라디오 첫 출연을 하셨는데 자 정채원님 청취자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정채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싱글 앨범 두 장을 냈고요.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그리고 최근에 인생이야라는 곡을 내서 활동 중에 있고요.
1: 네,
2: 네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와 위안이 되는 네, 힐링을 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고 하고 싶습니다. 계속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 이제 밑에 BG로 나가는 노래가 그 말씀하신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2: 네.
1: 요 노래죠, 지금?
2: 네. 네. 네.
1: 요 노랫말 아까 저 보조 MC 남산 씨도 이제 안기풍의 시다 이렇게 해주는데 네. 요걸 한번 좀 소개를 해줘보세요. 우리 보조 MC가.
3: 아, 제가 읽어볼까요?
1: 네.
3: 노래 가사 한번 너무 아름답고 감성적이어서 네. 제가 읽으면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1: 반은 읽지 말고 반만 읽읍시다.
3: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정채원 가수님의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새벽에 눈을 뜨고 아침에를 맞는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는 마음. 좋아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는 마음. 힘들어도 꿈을 꾸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
1: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풍 씨의 시다. 자, 그 김광석 씨의 노래 있잖아요. 그
2: 네.
1: 누구죠? 유근 씨의 그 시를 가지고 했었던 예, 뭐지? 예,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예. 그 노래도 참 시를 가지고 멋지게 작곡을 네. 했는데 이 노래도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의 도전자 가수 정채원 씨를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4승에 도전하는 챔피언입니다. 남의 딸, 남의 이미자 가수 류인숙 씨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명품 남의 금산의 전기를 받고 헐레벌스 4승을 위해서 뛰어온 가수 류인숙입니다. 이런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1: 예, 오늘 어떠세요? 오늘도 엄마 엄마 첫 번째 노래 본인 노래 부르실 건데
4: 네네.
1: 또 우실 그냥. 것 같아요?
4: 아, 제가 지난주에 네. 기러기 아빠를 부르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1: 맞아요. 두 번째 노래는
4: 네,
1: 기러기 아빠였어요.
4: 이슬 그 가사가 너무 슬프네요. 네.
1: 오늘은 좀 그만 우셔.
4: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으려고 참고 노래하고 부르겠습니다.
1: 물어보세요.
3: 저 우리 그 1번 네. 그 정채원 가수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 네. 네.
3: 정신 차리세요.
2: 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3: 아, 네. 오늘 처음 출연이기 때문에
2: 네.
3: 오늘 우리 저 4승에 도전하는
2: 네.
3: 우리 유인숙 가수님이 그 명품 보이스 전 동트로트의 네.
2: 포스가 느껴지시는데요.
3: 그 기반데 뭐 노래를 들어보신 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잘하신 분입니다.
2: 네.
3: 그런데 우리 그 2번 1번 정채원 가수님은
2: 제가 1번이에요. 네. 네,
3: 1번. 감성의 디바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통기타 그런 그 디바가 드신데 오늘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2: 아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없이 뭐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네 그거에 상관없이 일단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1: 예. 우리 보조 MC한테 질문을 했더니 너무 가라앉고 너무 길어 짤막짤막해야지. 자 류인숙 씨는 어떠세요 오늘 소감?
4: 네, 도전. 저는 오늘 그냥 즐기고 가려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 방송을 자주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1: 오늘?
4: 네.
1: 오늘 택시 타고 여기까지
4: 네,
1: 왔는데.
4: 네, 제가 저기 터미널에서 이제 차가 터미널에 내려가서.
1: 강남 고속 터미널에서.
4: 네,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남부터.
1: 아, 남부터. 네. 예, 예.
4: 그게 택시 타고 왔는데 그 기사님께서 이 방송을 자주 듣는.
1: 아니, 어떻게.

0: 다 허리케인 라디오 힘드시고.
1: 제가 여기 나간다고 그랬더니 아, 그 방송 그 최일구 아나운서님 팬이
0: 그러니까 알겠다. 이게 류인숙 씨가 남부터미널에서 네. 택시를 타고 상암동 TBS 가주세요 네. 그랬더니 네, 네. 거기 왜 갑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고.
1: 제가 오늘 사승 도전한다고.
0: 그랬더니 류인숙 씨를 알아보더라?
1: 알아보지는 않고 응원하겠다고. 그런데 아. 제가 이제 사투리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분도 네.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0: 동병상련이시구나.
1: 네, 그래서 명문 경남 명품 남인데 왜 걱정을 하느냐고. 오우. 금산에 전기를 타고 그리고 네. 비단을 금태를 두른 산이 네. 어디 대한민국에 있냐고 그런 예. 산에서 전기를 받았는데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하고 오라면서 응원한다고.
0: 네. 박수 한번 칩시다.
1: 네, 여러분 기분 좋았습니다.
0: 남해에 있는 산 그 산 이름이 금산입니까?
1: 금산이에요. 예, 비단금자예요.
0: 비단금자. 네. 저도 옛날에 남해 가서 네. 관광지도에서 본 것 같아. 네. 거기 유명한 사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1: 네.
0: 같은데.
1: 3대 기도처라고 보리암이 있죠.
0: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다랭이 논 것도
1: 네,
0: 있고.
1: 다랭이 논 제 고향 옆에.
0: 좋습니다. 야, 오늘 남해에 이미자로 통한 류인숙 씨 내구장 예, 빛나는 내구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정채영 가수는 고장이 어디세요?
2: 고향이요? 예. 네, 저는 인천입니다.
0: 인천으로 네. 하고 인천 대 남해 대결로 가자고요. 그러면 1라운드 대결 시작하기 전에 자 보조 MC님 문자 네. 소개 좀 해주세요.
3: 7740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방송으로만 듣기만 하다가 모처럼 보조 MC 남산 가수님을 오늘 처음 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젊고 의상이 24K 순금 골드 의상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80년대 초 스탠드바 6인조 밴드 한국의 3천원 금지곡 아침이슬 불렀는데 파출소에서 방금 전 출동해서 좀 싸웠던 생각이 나네요. 크크크. 스탠드바 MC 경력 30년인데 한국의 3천원 맞아? 맞아요.
0: 여보세요.
3: 1절에 2,000원, 2절에 3,000원입니다.
0: 그거는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것까지 읽으면 어떡해.
3: 힘드신데 제가 다 할게요. 자,
0: 아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3: 아, 이건 제가 스탠드바에서요.
0: 스탠드바에서 네. 노래 한번 하려면은 3,000원 내고 하는 거예요?
3: 그 쇼 1부, 2부, 3부 쇼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1부 쇼 하기 전에 손님들이 나오셔서 생음악을 맞춰가지고 네. 노래를 불러요. 예를 들어서 차만 타면 오는데 하면 연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야, 야. 1절에 2,000원, 2절에 3,000원. 그런데 4인조, 6인조 밴드 있을 때는 1절에 4,000원.
0: 아, 6인조는 5,000원. 좀 비싸구나.
3: 아, 그렇죠. 인조수가 많으니까.
0: 예.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예. 80년대 초면은 저희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러면 저, 뭐야, 그, 저, 버스 정류장 옆에 이제 버스 토큰 팔고 가는 데 있잖아요. 거의 뭐 까치 담배 팔잖아.
3: 예, 예.
0: 한 대에 100원 이런 식으로.
3: 담배를 안 피워서 모릅니다.
0: 네,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예. 아, 또 그런 게 있었구나. 예, 예. 그러면 저 우리 남산 씨도 이런 거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3: 저는 쇼 MC도 하고 오브리 MC라고 그래요. 노래 하는 걸
0: 전문 용어로.
3: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은 하루에도 30만 원, 20만 원씩, 40만 원씩 벌어왔습니다. 토요일 이럴 때는 회갑잔치 팔순자 진행했고 평소 때는 기업 이벤트 진행됐었고.
0: 돈 많이 버셨구나.
3: 많이 벌었죠, 옛날에는.
0: 그러면 제가 손님으로 80년대 초에 그 스탠드바 갔어. 남산 씨가 사회보는.
3: 자, 올가서 팔달제를
0: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를 제가 네. 웨블러를 불렀어. 네. 자, 3,000원을 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3: 3,000원 내게 팁을 줘야죠.
0: 아니, 줬다고 치고.
3: 아, 줬다고 치는 게 아니죠.
0: 저 받았다
3: 원래 단골 손님들은요, MC가 네. 아주 비율을 잘 맞추면은 네.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십만원짜리를 줍니다.
0: 아니, 그러니까 했다 치고 빨리 시간 없이 소개 한번 해보세요.
3: 했다 치고 네. 우리 최일구 사장이 모셨습니다.
0: 웨블러를 부르겠다.
3: 오늘 이렇게 노래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네. 혹시 잊은 거 없으십니까?
0: 잊은 거요?
3: 돈 달라는 얘기죠.
0: 아유, 힘드네요, 정말.
3: 먹고 사람 힘들어.
0: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예, 생방송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라운드 대결 네. 시작할 겁니다. 1라운드는 본인들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전자부터 먼저 하니까 정채원 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준비해 주시고, 아까 밑으로 삐지로 깔아드렸던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정채원 씨의 노래, 1라운드 노래입니다. 자, 박수 부탁. 자, 본조 MC 중간에 소개 좀 해주시고 기호 1번 누구 정채원 씨입니다. 네.

자, 5월 문자 보내주세요. 1번 정태원 가수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보내주세요. 1번 정...

0: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울림이 있는 노랫말이고요. 그리고 풍부한 그 음정.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따 두 번째 노래하실 때는 저쪽 카메라 보지 마시고 저쪽 카메라 정도로 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보좌 MC님. 자, 네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1: 0463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정채원님 인생이 참 좋으시네요.
2: 감사합니다.
1: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 잘 모르겠어요.
0: 아, 뭐 좋으시네요. 네, 네.
1: 아까 보니까 한 30대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는 힘든 아이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0: 30대라고요?
1: 네, 30대밖에.
2: 너무.
0: 아, 밖에 네. 동안이시다.
1: 예, 예, 동안이시다. 아, 네.
0: 또요.
1: 7477님께서
0: 아라한 7477.
1: 네, 아라한 7477 이렇게 문자를 어렵게 보내주셨어요. 힘들게.
0: 보세요. 옥치자 마음이 그냥
1: 저거. 옥구슬이 굴러가는구나. 그 이런 내용인데 오, 네. 목소리가 굉장히
2: 오, 감사합니다.
1: 굴러가는 목소리 굴러가처럼.
2: 혀도 잘 굴러가시네요.
3: 그러게요.
1: 여보세요. 혀 안 굴러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잘 굴러가시는 네. 옆에 계십니다.
2: 아 진짜요?
0: 아 옥구슬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아, 옷구슬 소리다.
1: 가고 오는 것은
0: 맨날 말로만 들었지 옷구슬이 그렇게 굴러가는구나.
1: 배우세요.
0: 굴러간다고.
1: 배우세요.
0: 너무 좀 방정 맞지 않아요, 옷구슬이?
1: 아유, 이것은 감성의 차이죠.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그렇죠. 또? 네. 8920님께서 노래 좋네요. 잘한다, 잘해. 정채원 1승 가자.
2: 어, 감사합니다.
1: 아, 멋지시네요. 네.

0: 3952님께서 정채원 가수님 차분하게 잘 부르시네요. 가사가 다 맞는 말이네요. 그 맞다고
1: 네,
0: 생각하시나요?
1: 어우, 그럼요.
2: 네.
1: 네.
2: 정말 힘든 분들께서 이 노래 이렇게 좀 감상하고 있다 보면 용기를 좀 가질 수
1: 네.
2: 있는 그런 위안이 될수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2: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이를 깍물고 살아보면 또 사라지는 게
1: 네.
2: 인생이거든.
0: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인생입니다.
2: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할
2: 아니,
0: 말씀하세요.
2: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좀 공감도 하고.
0: 아니, 너무 힘들게
2: 아니, 저 남자
0: 사라지는 게
2: 씨는
0: 아니고 살아보니까
2: 지금까지 살면서
0: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인생인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2: 뭘 이렇게 좌절하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0: 아유, 좌절도 많이 하고 인생 포기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니께서 힘내고 살아라.
2: 뭐 레디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0: 아니, 살고 있어요.
2: 아, 이분이 도대체 말이야. 공감이 안 돼, 공감이.
0: 여보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공감이 안 된다고 하셨대요.
2: 또. 근데 간주에 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1번 네. 정채원. 이게 무슨 꼭 저 선거판에서 뭐 기호 1번 하는 것 같고.
0: 여보세요. 네? 가수 남산의 색깔입니다. 그것도.
2: 아, 이게 감성 포크송인데 소개 멘트를 그 30년 전통의 예? 스탠드바식으로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좀.
0: 노래가 감성 보이스라에서 소개도 감성을 하면은 MC 최.
2: 아유, 알았어. 잘났어. 그래. 네. 자, 8920님.
0: 또. 8920님께서 네. 참 옛날 생각납니다. 그때는 정말 재미있고 돈도 많이 벌고 밤새도록 돈 벌었지요. 그때 스탠드바에서 올겐 독주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어느덧 60대 초반 됐네요.
2: 이분도 남산 씨처럼 80년대 초반에 스탠드바에서 일을 하셨던 분, 올겐을 연주하셨다는 분이.
0: 이게 올겐이 이제, 올겐이 네. 피아노와 같이 생긴 거거든요. 그냥 독주를 하고, 거기는 네. 리듬 다이도 다 나오고, 네. 그걸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엘프 기계라는 노래방 기계 나와서 그거 틀어놓고 거기다 입히기만 하죠.
2: 네. 네.
0: 저 이분도 이제 그때 저희하고 네. 어려운 시절 겪었던 그런 올겐니스트입니다.
2: 올겐. 네. 네. 왜 오르간 안 그래고 올겐 그래요?
0: 오르간이 뭡니까? 오르간이 좀 전문적으로 이 방금 전체 고품격인데
2: 올겐으로 불렀습니까?
0: 네. 올겐.
2: 올겐 알았습니다.
0: 네. 오르간. 올겐.
2: 자, 이제 정채원 씨 1라운드 여기서 본인 노래 했고요. 이제 남해 이미자 씨를 통하는 류인숙 씨 오늘 4승 도전의 첫 번째 노래 본인 노래 뭐 엄마 엄마입니다.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숙 씨입니다. 2번 류인숙 씨.

0: 헤리웨어 허리케인 라디오 쇼쇼쇼. 이번 유인숙 가수님의 엄마 엄마 응원의 문자 부탁드려요.
1: 몇 번?
0: 2번입니다. 2번 유인숙.
1: 됐어, 그만해 이제.
0: 그만하겠습니다.
1: 물리잖아.

0: 류인숙 씨, 남해의 이미지를 통하는 류인숙 씨, 엄마 엄마 본인 노래 1라운드 자 들어봤습니다.
1: 이제 제가 이제 들을 경우에 오늘 벌써 몇 번째 출연이시요? 무승부 포함해서
2: 다섯 번째. 네.
1: 제가 다섯 번째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엄마 엄마 노래 많이 좀 익숙해졌어요. 네. 자. 보조 MC님. 자,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 격려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3004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2번 류인숙 천상의 목소리 남해의 이미자 인성 만점 류인숙 가수님 사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2: 그리고 정경수신 서문TV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어우 류인숙 가수님 엄마 엄마 가슴이 찡하네요. 최고입니다.
3: 감사합니다.
2: 저도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네. 감정이입이 돼서 오.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아. 어머니란 그 새 단어가 네. 마음을 좀
1: 뭔가 새 단어가 아니고 새 글자.
2: 새 글자나 그 단어가 그런 게 그겁니다.
1: 효자시네 효자.
2: 아 제가 효자.
1: 봐봐. 네. 어 진짜 눈물이 빨개졌네 눈알이.
2: 안 그래 안 그래요.
1: 어제 술 많이 먹어서
2: 남자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오는 거지 눈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네.
1: 또
2: 2078님께서 멀리서 버스 타고 올라가 갔는데 고마 사승 편하게 가입시다. 아마 이분은 경상도 분 같아요. 고마 가입시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을까?
2: 여보세요. 제가 할 얘기 따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잠깐 계세요.
1: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고마?
2: 아 이제 뭐 어디 가다가 네. 우리 류인숙 가수님 엄마 엄마 노래를 듣고. 네. 사슴 가자고 그런 네, 내용입니다.
1: 편하게.
2: 네. 제가 사서삼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네,
1: 사서삼경 제목을 읽은.
2: 제목만 읽은 사람.
1: 사우스 마운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갈 수는 없죠. 정치현 씨 도전자도 있고 공평하게.
2: 오늘 만만치 않은 도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인수 가수님.
1: 이제 한 곡씩 이제 1라운드 했습니다. 본인들 노래 했는데 짧게 소감을 한번 저 정치현 씨부터요.
4: 네. 저도 가끔 트로트를 부르긴 하지만 네. 오늘 노래 정말 잘 들었고 특히 엄마 엄마 하는 그 가사를 들으니까 저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1: 아, 다 생각나죠.
4: 네.
1: 좋습니다. 아니 그 본인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4: 아 저요?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되죠?
1: 아니 그 1라운드 부른 노래.
4: 1라운드의 소감이요? 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부담 없이.
1: 네. 예. 아까 봐도 정말 편하게 아, 네. 긴장하시는 거 없이 잘하신 것 같고요. 자, 류인숙 씨는?
3: 네. 다섯 번째 왔는데 지금 사승을 향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주 겸손한 소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네.
2: 자, 서바이벌.
1: 아, 잠깐만요.
2: 네. 광고 듣고.
1: 아니, 아니. 실버돌. 이걸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2: 실버돌. 힘든 싱어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그렇지. 아, 잘했어요.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4부 서바이벌 힘든 싱어 실버돌 힘든 싱어의 청취자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정채원, 2번 류인숙. 그냥 이름이나 번호만 적어서 힘든 싱어 우승자를 뽑아주세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신

0: 잠깐요.
1: 예. 자, 사부 서바이벌 힘든 싱어 이런 건 안 읽어도 돼요. 이거 우리만 아는 거니까.
2: 여보세요. 자, 여기 써 있는 거 읽어.
1: 자, 이제 실버돌 힘든 싱어 2라운드 이제 커버곡으로 갑니다. 도전자 가수 정치현 씨 어떤 노래입니까?
3: 아, 네. 이번 곡은 가수 한영애 님의 누구 없소입니다. 네,
1: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준비해 주시고 자, 명문 서울예대 출신 남산 씨 스탠드바 MC 풍으로 소개 좀 부탁합니다.
2: 자, 1번 정청원 가수님의 누구 없어 부탁해요.

0: 네, 정치현 씨의 2라운드 곡 누가 없어 듣고 왔습니다. 524님께서 채원 가수님한테 한 표. 5280님은 노래 좋다. 3386님 정채원 가수님께 한 표 보냅니다. 첫 곡보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어서 바로 류인숙 씨의 두 번째 곡 듣겠습니다. 여자의 일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기호 몇 번이죠?
1: 2번 류인숙.
0: 여자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박수.
1: 남의 일이자 명품 보이스 부탁해요.
0: 아, 좋아요.

0: 여자의 세를 부르고 있는 2번 류인숙 가수. 응원 문자 2번입니다. 류인숙 가수 보내주세요.
1: 부른다가 아니고 부르고 있는.

0: 씨 두 번째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미자 씨의 여자의 이름. 아, 자, 고재 MC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사마나 구이님께서 묻혀주셨습니다. 여자의 일생 구구절절 꺾어 넘어가는 목소리가 명품입니다. 사승 가자.
2: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자신 있으십니까?
2: 프로보다니까.
0: 아, 이제 여유가 있어. 막 하하 웃기가
1: 사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네. 저도 사자에서 약간
2: 넉사자
1: 고비를 받았거든요.
2: 넉사.
1: 아, 죽을 사자.
0: 자, 다음 문자 소개해 주시고.
1: 자, 그 1248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소리새 멤버분이 부근되신다고요? 맞아요?
0: 정채훈 네. 씨에 대해서 문자
3: 네. 네.
1: 그런데 저는 여자 일생에 꽂혀서 투표는 2번입니다. 정채훈 씨 미안합니다.
0: 얄미운 문자를 보내셨네.
1: 문자가 이상하네요. 제가 볼때 좋은
0: 자 이제 1-2라운드 제가 다 끝나고요.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결과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정채훈 씨 전체적으로 자기 부른 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3: 네, 그냥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0: 네.
3: 네, 기왕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유튜브 같은 것도 하십니까?
3: 네, 개인 채널 방송하고 있습니다.
0: 유튜브 이름은 뭐예요?
3: 네, 가수 정채원 TV입니다.
0: 가수 정채원 TV. 네, 네 좋고요. 자, 류인숙 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4: 네,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네. 뭐, 결과는 두고 봐야 하니까.
0: 진인사 대천명으로 하겠다.
4: 네, 네,
0: 자, 우리 또 30년 스탠드바 경력에, 사회자 경력에 전문 보조 MC. 한 아, 분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유인숙 가수님의 명품 보컬하고 우리 그 정채원 가수님의 네. 그 감성 리바에 네. 대해 대결했는데
0: 리바라는 용어 많이 쓰시네요.
1: 네. 왜냐하면 그 보기에도 네. 아주 그 색깔 자체가 수채화처럼 아주 보셨습니다.
0: 아, 이거 말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세요. 네.
1: 자, 광고 듣고 결론을 받겠습니다.
0: 무슨 심사표를 하단 말이야.
1: 아니 나와있잖아요. 광고 듣고.
5: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6: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7: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8: 대리 부르셨죠?
5: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실버들 힘든 싱어 이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칩니다. 자, 보조 MC 남서 씨, 오늘 승자 누군지 발표해 주십시오.
2: 쉽지 않는 진검승부였습니다. 1승에 도전하는 우리 정채원 교수님, 4승에 도전하는 유인숙 교수님, 막상막하에 승패가 있었는데 너무 결과 발표하기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3: 오늘의 우승 누굽니까?
2: 1승에 도전한 가수가 아니고 4승에 도전한 가수 류인숙 가수님.
1: 아이고, 축하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류인숙 씨, 네, 축하하고 청취자님께 인사 좀 해주시고요.
4: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다섯 번째나 왔는데도 잊지 않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고향 친지 네. 여러분, 친구 여러분, 팬 여러분들 너무
1: 고국에
4: 감사합니다.
1: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금이 한양에서 돌아가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정채원 씨도 청취자 여러분이 응원을 좀 많이 보내셨는데 아까 우승은 놓치셨고요. 다음에 패자부활전에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실버돌 힘든 싱어 끝곡은 챔피언 된 류인숙 씨의 엄마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정채원 가수님, 류인숙 가수님 올라와서 감사하고요. 명문 서울 예대 출신의 힘든 도조 MC,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고생 많았습니다.
5: 차만 타면,
1: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3: 내가 최고다!
1: 박수!
4: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명을 이번에도 죽였습니다.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정보, 교통정보입니다. 3시부터 신촌 글로벌 대학 문화 축제로 인해서 연세로 신촌 로터리에서 연세대 앞 교차로 양방면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14일 월요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로는 청계 광장에서 서울시 의회 방면 본관 앞에서 집회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성수대교에서부터 밀리고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국민대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입구 구간 내에는 도로에 요철이 있어서 주의 운행 필요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팔탄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 곤지암 진출로 부근 1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C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1: 운영위원 김철기입니다.
0: 우리가 매일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단체 채팅방, 만약 그곳에 사람인 척하는 AI가 몰래 섞여 있다면 우리 집단의 여론은 어떻게 변할까요?
1: 최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최근 한 연구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칭하대의 연구진은 사람과 AI가 섞인 하이브리드 집단에서 합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찰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추상적인 도형을 보고 그 모양을 묘사하는 한 문장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0: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단 내 AI의 비율이 12.5% 정도로 소수일 때 기계는 훌륭한 촉매제였습니다. 인간들끼리 더 빠르고 단단하게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왔죠.
1: 하지만 AI의 비율이 75%까지 높아지자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합의가 형성되긴 했지만 그 합의의 내용에서 인간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인간들끼리 대화를 주도할 때는 추상적인 도형을 보며 앉아있는 토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신체나 경험에 빗댄 따뜻한 은유였죠. 하지만 AI가 주도권을 쥔 집단에서는 비대칭 삼각형과 사각형이라는 아주 차갑고 기하학적인 표현만이 집단의 표준 언어로 남았습니다.
0: 인간의 경험과 서사가 완전히 지어진 자리를 기계의 언어가 채운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바로 참가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기하학적인 표현에 대해 속으로는 가장 낮게 동의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그 AI의 표현을 가장 기꺼이 채택해버렸습니다. AI의 논리에 설득당한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만들어낸 구조적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순응해버린 거죠.
1: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AI들을 공론장에 투입한다면 대중을 강압하지 않고도 슬그머니 여론을 조작하고 마치 그것이 민주적 합의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을 겁니다. 편의와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AI의 무분별한 개입을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는 규칙에 길들여지고 존재하지도 않은 여론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지 않을까요?
0: 그런 세상에서 AI의 공론장 참여는 합의를 돕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주도권을 인간에게서 앗아가는 권리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인류 문명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을 방법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고민해보시죠.
1: 오늘도 언박싱 AI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한국 여성민우회 활동가 온다님을 모시고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태지의 울트라매니아.

0: 네,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간재능연구소 박근영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박근영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첫 소식은 무엇인가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뉴욕시가 새 학기부터 공립학교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1: 뉴욕시는 지난 10일 시작된 새 학기부터 한국 기준으로 유아부터 중학교 마지막 학년까지 학생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용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0: 네, 네.
1: 학년에 따라서는 디지털 기기의 하루 사용 시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네, 요즘은 학교에서도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0: 그렇죠.
2: 뉴욕시는 오히려 사용을 금지한 거네요.
1: 네,
2: 그러면은
1: 맞습니다.
2: 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ChatGPT 같은 AI를 아예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1: 네, 먼저 학생용 생성형 AI 사용이 1년간 예. 중단됩니다.
0: 예.
1: 특히 ChatGPT처럼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의 AI 챗봇은 네. 고등학생을 예. 포함한 모든 학년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요.
0: 아.
1: 다만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그리고 컴퓨터 과학 분야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0: 네.
1: 또 교사들도 수업 계획을 세우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는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고등학생에게는 AI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까지 좀 줄인다는 조치가 있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1년에 두 차례 AI 문해력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0: 네.
1: 또 교사의 지도 아래 선별된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보는 그런 시범 사업들도 진행하는데요.
0: 예.
1: 반면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런 전자기기 사용 자체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하루 30분
0: 네.
1: 그리고 중학교에 해당하는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하루 45분으로 정했습니다.
0: 네.
1: 또 2학년 이하 학생들은 개인별로 지급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1인 1기기의 방식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사실 테크업계에서는 AI를 조금 더 일찍 접할수록 어떤 미래의 어떤 역량을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0: 그렇죠.
2: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릴 때부터 AI 교육을 좀 해야 된다.
0: 그렇죠.
2: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뉴욕시는 왜 이렇게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걸까요?
1: 네, 먼저 뉴욕시장인 그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 네.
1: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려면 그런
2: 네.
1: 교사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2: 네.
1: 또 또래와 함께 그런 능력들도 키우면서 또 어려운 문제와 직접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1: AI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만큼이나
2: 네.
1: AI 없이도 사고하고 또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들어보면 이제 그 과제나 어떤 학습에

0: 이 아이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결국은 아이들의 사고력과 관계 형성까지 좀 함께 살펴본 정책인 것 같은데 근데 뉴욕시가 챗GPT 사용을 금지한 것이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1: 네, 뉴욕시 공립학교는 챗GPT가 출시된 직후인 2022년에도 네. 학교 내 네. 사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해제한 적이 있는데요. 아. 당시에는 그런 표절이나 또 과제 대필과 같은 학습 윤리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네. 이번에는 생성형 AI 전반과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렇네요. 네.
1: 또 앞으로 1년 동안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전문가 그리고 시 관계자 등이 네. 함께하는 TF를 꾸려서 예. AI 사용 중단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한다고 합니다. 우선 사용을 멈추고 네. 그런 변화들을 지켜본 다음에 향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일종의 정책적인 실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런 우려들이 뭐 당연히 뉴욕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AI 사용을 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뭐 미국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뭐 있나요?
1: 네, 우선 뉴욕시 외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네. 지난 6월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급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네. 현재 미국 24개 주에서 약 80개의 AI 프로그램 및 디지털 기기 제한 정책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 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질문이 이제는 단순히 AI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할 것인가에 좀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학교 내 AI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AI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호주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네. 뭐 SNS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2: 이제는 AI도 그런 고민의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모두 AI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카카오, 네. KT 등 모두 AI 프로젝트에 선정된 3개 컨소시엄과 간담회를 열고 네. 현재 개발 중인 서비스의 시제품과 출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새 컨소시엄은 연내 대국민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경쟁에 나섭니다.
2: 사실 뭐 모두의 AI라는 이름부터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1: 네,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주로 네.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네. 모두의 AI는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 생활 네.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고 또 실제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네. 좀 더 공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AI와 대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네. 뭐 각종 신청들과 예약 그리고 결제까지 하나의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정부는 이런 서비스를 공공 AI 에이전트와 연계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대책들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문에 답해주는 챗봇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결국은 AI 에이전트,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해주는 걸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새 캔소시엄은 그러면 각각 또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나요?
1: 네, 먼저 카카오는 그런 카카오톡과 그리고 전화를 활용해서 정보의 검색부터 뭐 신청, 예약, 결제까지 하나의 대화 안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네. 아무래도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군요.
1: 네, 맞습니다. 또 KT는 실시간 검색과 뭐 공공, 교육, 금융, 쇼핑처럼 10개 분야 서비스를 연결하고 네. 또 이용자의 요청에 맞는 국산 AI 모델을 자동으로 제공할 계획인데요. 네. 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은 인증부터 신청, 결제까지 실제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네.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이게 뭐 새 기업이 조금씩 자신들의 어떤 강점에 따라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AI를 국민의 어떤 실생활에 조금 밀접하게 연결시키겠다라는 목표는 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1: 네, 우선 여러 홈페이지나 그런 앱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 AI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네.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 기업에는 국산 AI 모델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목표들도 담겨 있습니다.
0: 그런데 네. 항상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AI가 실제 업무까지 대신해주면 굉장히 편리하겠지만은 인증이나 결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게 된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잖아요. 사실 굉장히 며칠 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고.
2: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항상 이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마다 이 공인인증서를 또 자주 요구하지 않습니까?
0: 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우선 정부도 그런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네.
1: 그래서 공공 AI 에이전트 연계와 함께

0: 함께 그런 네. 개인정보 보호와 그런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네.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도 빨리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뭐 이제는 그 GPT가 스스로 해킹도 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대에 과연 정부가 이런 어떤 AI로부터의 어떤 보안 위협을 네. 어떻게 대응을 할지 조금 저희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엔 이 모두의 AI가 되려면 뭐 단순히 이제 뭐 좋은 기능 뭐을 갖추는 것을 떠나서 네. 그거 넘어서서 누구나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또 안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내 선보일 이번 모두의 AI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2: 네, 그럼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은 미국 AI 기업들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선거 자금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2: 아,
0: 네. 먼저 AI와 양자 컴퓨팅 확산으로 그런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냉각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 네. 그렇죠.
0: 일단 미국에서는 그런 막대한 전력과 물 네. 사용 그리고 소음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2: 네.
0: 이 AI 업계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네. 자신들의 정책에 우호적인 선거 후보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저희가 뭐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뭐 AI가 발전할수록 당연히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2: 그렇죠.
1: 뭐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고 에너지도 많은 나라이긴 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자체가 지금 선거의 어떤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요.
0: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싼 그런 미국 대규모 주민 집회 소식을 다뤘었는데요.
2: 네, 맞습니다.
0: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고 뭐 소음과 환경 문제 그리고 농지 잠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2: 네.
0: 그 애리조나,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등 여러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0: 또 데이터 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211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무산되거나 또 지연이 된 는데요.
1: 211조 원의 규모가 취소가 됐군요.
0: 네, 아주 큰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는 불과 1분기 만에 이게 약 175조 원을 기록해서
2: 1분기 만에
0: 네, 벌써 지난해 전체 규모의 80%를 넘어섰습니다.
2: 네,
1: 그렇군요.
0: 또 데이터 센터 문제가 중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2: 네.
0: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후보들도 지역 여론을 고려해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이 AI 업계와 관련 단체들도 선거 전에 뛰어들었는데요.
2: 네.
0: 비영리 단체 빌드 아메리카 AI는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3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 찬성 캠페인을 네. 벌일 예정입니다.
2: 네.
0: 또 별도의 그런 슈퍼팩을 통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자신들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1: 야,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로비의 핵심이 된 그런
2: 진짜.
1: 상황인 거네요.
2: 그러니까 이제 필요성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실제 선거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까지 이제 하겠다.
1: 그렇죠.
2: 굉장히 이제 본격화에 나서는 건데.
1: 그러니까요.
2: 근데 이 자금을 이제는 어떤 기업이 지원했는지 또 공개되지는 않는다고요?
0: 네,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은데요.
2: 네.
0: 일단 빌드 아메리카 AI는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고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2: 네.
0: 또 주요 기부자는 AI 빅테크 기업들로 추정되지만 어떤 기업이 또 얼마를 지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거네요.
1: 그렇게요.
0: 또 이 단체와 연계된 슈퍼팩은 그 후보에게 직접 기부하는 대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는 그런 광고와 선거 활동에 대규모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 그렇죠.
2: 네.
0: 이 때문에 출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자금이 그런 선거와 지역 데이터 센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뭐 슈퍼팩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자금을 그렇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 업계가 정말 사활을 걸고 선거 자금까지 투입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 네.
1: 자 그럼 미국에서 AI에 대한 여론 자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많이 소개드렸던 그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는
2: 네.
0: 그 미국인의 52%가 일상생활에서 AI 사용이 늘어나는 데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2: 네.
0: 또 2021년에는 같은 응답이 37%였는데요.
2: 네.
0: 몇 년
2: 네.
0: 사이 AI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2: 네.
0: 또 특히 AI의 편익이 기업과 이용자들은 넓게 누리지만 그런 데이터 센터로 인한 뭐 전력과 물 부족 같은 다양한 문제들은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용수도 되게 부족한데 만약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시민들이 쓸 물도 막 사라지고
1: 그렇죠.
2: 그러는 거니까.
1: 뭐 지금 그런 구호들이

0: 있더라고요. 이제 뭐 냉각수에 쓰는 물이 물보다 우리 식수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1: 맞습니다.
0: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지금 AI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 반대 여론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이네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 업계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막히면 이제 미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렇게 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0: 당연히 그렇겠죠.
1: 그렇죠?
2: 네. 친 AI 단체들은 이렇게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또 미국이 AI 분야를 선도하려면 데이터 센터와 같은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 네.
2: 또 데이터 센터가 가져올 뭐 투자와 일자리처럼 뭐 경제적 효과를 알리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그런 구호들을 말했는데요.
0: 네.
2: 또 트럼프 대통령도 데이터 센터 건설을 막으면 미국의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지역사회 역시 경제적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면서 이런 업계의 주장에 조금씩 힘을 실었습니다.
0: 네. 이게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히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게 뭐 고주파도 아니고 저주파로 계속 울리는 이 소리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1: 맞습니다.
0: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에 뭐 또 중국이나 이런 어떤 경쟁국들의 자금이 뒤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찬반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의 이슈, 뭐 첩보의 이슈, 정보전의 이슈로까지 내 지금 번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단순히 어떤 그런 기술 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1: 맞습니다.
0: 이제 과거의 철도, 뭐 댐, 원전이 그랬듯이 이 국가의 어떤 발전을 뒷받침하면서도 또 국가와 기업, 지역 사회,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까지도 그런 어떤
2: 맞습니다.
0: 바꾸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워낙에 많은 어떤 에너지와 또 물을 사용하는 만큼 우리 또 AI의 혜택과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해
1: 맞습니다.
0: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1: 네. 네, 지난 2주간 AI 주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근현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최근 정부가 마련 중인 AI 윤리 원칙을 둘러싸고 벌써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안에는 성별, 연령, 장애, 언어,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 금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조항이 있었는데요. 2차 안에서는 이 문구가 그냥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는 아주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개발자와 제공자의 책임 규정도 함께 약해졌고요.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걸 태보라고 평가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을 되살리고 개발, 제공, 운영 전 과정에서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 시민사회는 벌써 몇 해째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21년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간했고 최근 생성형 AI 상용화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성평등 키워드를 새로 추가한 2026년 개정판을 내놨습니다. 정부 안에서 빠진 그 차별금지, 시민사회는 어떻게 채워왔는지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 반차별팀 온다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먼저 소개부터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해주실까요?
3: 네, 방금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0: 네.
3: 저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 미디어 반차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1: 네. 네. 한국여성민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하실 청취자 여러분께 여성민우회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한국여성민우회는 공식 약칭으로 민우회인데요.
0: 네.
3: 네, 저희 1987년에 창립된 여성운동 단체이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여성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성평등 복지 제도와 관련한 부분, 또 돌봄 중심으로 어떻게 사회를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0: 네.
3: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미디어 팀이 있고, 또 이제 당연히 성폭력에 반하는 반성폭력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귀신 팀에서는 주로 이제 미디어와 AI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미디어에서 성평등 이슈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군요.
3: 네, 주로 이제 미디어 재현 관련해서도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제도 관련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이 지난달에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이 민우회에서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을 발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개정판이라면은 뭐 이미 이제 AI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일 텐데요. 이제 언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게 됐을까요?
3: 네. 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든 건 2021년인데요. 네. 그때 이제 한국여성민회에서는 계속해서 AI와 관련돼서 좀 네.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었어요. 아, 네. 이제 뭐 2019년 정도부터 한 2018년 정도에 AI 스피커가 아, 네. 좀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3: 그때
1: 맞습니다.
3: 이제 회원 시민분이 스피커랑 대화를 나누다가 굉장히 네. 좀 성차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셨던 거죠.
0: 그렇군요.
3: 네,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비슷한 사례들을 좀 모아보자 하면서 네. 사람들에게 이슈를 알리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오다가 2020년 말에 네. 이제 챗봇 이루다 사태가 터졌어요.
1: 네, 기억납니다.
3: 네, 이제 이루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발언을 하는 그렇죠. 문제가 있었었기 때문에
1: 네.
3: 아,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사고해야 네. 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눠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1년 정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네. AI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1: 네. 사실 굉장히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데 어쨌든 우리가 5년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AI가.
0: 그 사이에 뭐 AI가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했죠.
1: 그래서 사실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 좀 어떤 점이 바뀌어진 건가요?
3: 네. 이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사실은 주로 사례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네. 이전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1: 네.
3: 이제 기존의 사례에는 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커라든지 네.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면 이제 네. 생성형 AI가 상용화됐으니까 이제 관련된 사례로 좀 바꾸기도 했고
0: 네.
3: 또 뭐 노동 영역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 맞습니다.
3: 뭐 이제 AI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AI가 뭐 상담 노동이나 여러 다른 노동 영역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사례를 업데이트한 게 좀 컸고요.
0: 네.
3: 또 이제 성평등 키워드를 추가한 것이 좀 달라진 점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1: 네.
3: 전반적으로 이제 키워드로 분류해놓은 것에서 이제 정리들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뭐 좀 뭐랄까 논리적으로 좀 층위가 맞지 않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1: 네.
3: 과정을
1: 네.
3: 거쳤는데
1: 네.
3: 그러면서도 이제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이 전반적으로 전부 이제 성평등 의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그
1: 네.
3: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성별 권력 구조화가 반영된 이제 여성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젠더 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1: 네.
3: 것들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키워드 성평등 키워드로 좀 모아놓으면 그걸 이제 제일 앞에 배치를 했거든요.
0: 네.
3: 그러면은 이제 끝까지 안 읽는 분들도 이거 하나는 조금 보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저도 가이드를 한번 쭉 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평등 이슈보다도 훨씬 포괄적으로
1: 네.
0: 이 정보 인권과 우리 개인의 권리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 이제 2021년에 처음이자 아마 AI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드시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와 반응들을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지금 새로운 개정판을 내시면서 또 그러한 뭐 반응들을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 혹시 어떤 반응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이제 21년 당시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성평등 관점으로 AI 문제를 이제 바라보려는 시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1: 네.
3: 것 같아요. 그렇다
1: 네.
3: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냥 사례를 보시고 일단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0: 네. 진짜 네. 정말 사례들을 너무 풍부하게 넣으셔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1: 네.
0: 사실은
3: 네 그래서 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좀 놀라셨던 것 같고
1: 네.
3: 사실 좀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AI 윤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담았기 때문에
1: 네.
3: AI 윤리 자체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시기도 했고
0: 네.
3: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 에 있어서
0: 네.
3: 어떻게 성평등 관점을 넣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 왔는데 그 연구에
1: 네.
3: 좀 이제 인용이 된다든지
1: 네.
3: 그런 식의 반응들도 조금 있었어서 그때
1: 네.
3: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참조가 많이 되는 그런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어쨌든 그래도 기존에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을 올해 개정해야겠다고 이제 판단했던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있으셨을까요?
3: 네, 사실 준비 자체는 이제 거의 작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3: 당연히 이제 21년과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챗GPT가 상용화된 이후부터의 상황은 이전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일단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1: 맞습니다.
3: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고 준비할 당시에는 시행이 아직 되기 전이기는 했는데요. 네, 그렇기도 했고 또 이제 인공지능 기본계 계획이라고 할 만한 이제 행동 계획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었기 때문에
0: 네네.
3: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네.
3: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답을 찾아가 보자 이런 이제 목적으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은 이 AI 가이드라인 처음에 제정할 때에도. 그리고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또 많은 어떤 그 페미니스트 시민분들과 또 활동가분들 또 전문가분들의 검토까지 함께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셨는지요?
3: 저희가 처음 이 21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에도 이제 한 열몇 분의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문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서 조금 네, 편집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했었었거든요.
1: 네.
3: 그러기도 했고 이제 이번에 개정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을 개정할 건데 여기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 내용을 뭔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모여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한 번 한 차례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랄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랄지 그리고 이제 소위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0: 심각하죠.
3: 생각을 가진 이제 분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던 건데요.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되게 다양한 현장에서 AI를 이용하고 계셨는데 교육 분야에서 이제 교육계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이제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IT 분야에 굉장히 많이 AI가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AI 노동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도 있었고 뭐 돌봄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제 AI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분도 이제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기고문이 하나 실려 있는데, 네, 그 기고문을 써주신 연구자분도 참여를 해주셨고, 그 외에도 이제 페미니스트 미디어 연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저희 민회 내에서도 이제 저희 팀에서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뭐 반성폭력과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제 다 같이 검토를 거쳐서 이제 전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럼 이 의견들을 이제 모으고 또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에 뭐 좀 더 중점을 주셨던 뭐 방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3: 사실 중점을 둔 거는 저희가 어쨌든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뜻을 모으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의견들을 많이 살리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의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1년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용자들이 막 참여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뭔가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특장점으로서 좀 이제 직접 참여하시는 것들을 가능한 살려보자라는 것이 좀 중점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편집에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는 이제 초안을 보여드렸더니 이것도 더해주면 좋겠어요. 저것도 더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을 막 주셔가지고 점점 좀 늦어졌던 감이 있죠.
0: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 사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편집할 때 사실 AI에 넣어가지고 의견을 모아줘 이러면은 사실 요즘 되게 잘해주잖아요. 혹시 사용하셨나요 AI를?
3: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AI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AI가 굉장히 어떤 내용을 잘 모아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없는 내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사실 성평등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고한다는 것이 저는 아직은 AI가 하기가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평등 관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그 손수 이렇게 직접 만들고 직접 목소리를 모으고 한 게 진짜 요즘 시대에 더더욱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뭐 이번 개정판에서는 총 9개의 키워드 그리고 이제 45개의 항목으로 AI 가이드라인을 좀 새롭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좀 제가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기본 원칙의 5번에 보면 AI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라고 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세수 뭐 이런 현안들과 조금 연결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이 5번 조항에 담으시고자 했던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어떤

0: 그치, 양극화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은 이것에 이것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AI 발전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호황이니까 초과 세수가 많이 생겨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래 대응 기금으로 마련한다라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었더라고요.
1: 네.
0: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인재 양성이랄지 뭐 AI 그 개발이랄지 이런 데에 다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래 대응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AI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굴러갈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AI 때문에 직접 타격을 받은 노동자들 또 지역민들이 있고 또 이제 불평등이 심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기후위기가 심화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소수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달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 재원이 쓰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디지털세랄지 환경세랄지 로봇세랄지 이런 방안 같은 걸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쨌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 이 국가 간의 경쟁이 너무 이제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준비, 그러니까 우리 미래 인재를 키우고 우리가 AI 경제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여기에 훨씬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다른 분야에는 지금 조금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사실 미래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2: 또 한편으로는 이번 개정판의 좀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성평등 키워드의 신설인데요.
1: 그렇죠.
2: 7번 조항을 보면 AI 개발 운영 주체와 AI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AI 분야자 동사자의 대부분이 사실 지금 남성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인들이 좀 계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AI 속 여성 대표성이 왜 중요할까요?
1: 그렇죠.
0: 사실 이제 방금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남성이 대부분인 업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하는 차별이 있고 그걸 해소해야 된다는 굉장히 당위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1: 사실
0: 이 AI 업계의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도 이제 업계 고유의 어떤 성차별적인 특성들이 좀 있는데요. 뭐 여성들은 수학과학을 잘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공계 적절하지 않다. 이런 통념들이 일단은 있고 또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채용이나 승진 차별도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거에 적대적으로 환경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또 고용 단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모든 영역의 성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것처럼 AI 분야의 성차별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랄까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차별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굉장히 편향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AI라는 것이 또 다시 편향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문제가 또 이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향된 AI가 또다시 근데 차별을 재생산하면서 또 남성 중심적인 AI 업계 관행이라는 걸 또 만들어갈 수가 있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일전에 AI 스피커의 답변 사례를 모았었던 것 중에 너는 여자야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저는 여자라서 자동차에 대해 잘 몰라요. 약간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차별 편견들이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겠잖아요.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들의 접근이 좀 더 필요하다. 대표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아이들이 이제 그런 스피커와 대화를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커나갈지가 벌써부터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AI 분야 내에서의 이런 어떤 비대칭성이 당연히 이제 어떤 편향과 차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편향, 차별 방지 키워드를 이제 민우회에서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신 것

0: 같은데요. 네.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사실은 이 AI를 그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편향이나 차별을 전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그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이게 예민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번 만날 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일상 속에 AI의 편향, 차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사실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런 네. 사례가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네. 아마 제일 일상적인 사례라는 건 이제 생성형 AI랑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네. 거기서 대화나 생성물에서 이제 나타나는 차별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연구 과정에서 실제 발견된 사례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AI한테 아, 내가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든데 회사를 네. 그만둬야 될까? 이런 식의 고민을 상담을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여성으로 식별된 사용자한테는 육아에 전념하는 게 좋겠어라고 답변을 예. 해줄 확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성으로 식별됐을 경우에는 네. 직업 경력을 이어가는 게 좋겠어라고 답변을 확률이 아주 높은 네, 그런 차별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AI가 고민 상담에 대해 답변해주는 내용들에 좀 따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죠. 했을 때 이 답변이 편향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에 또 그렇죠. 적당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이게 또 챗봇이 완전히 개나리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성이어서 이런 답변을 주는 것인지도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은밀하게? 네. 은근하게.
1: 1대1에 대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식들을. 네.
2: 그래서 비교를 하는 이제 연구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가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0: 그러게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막 혐의만 있는 채로 의심만 하는 것이 되는 네. 것이고. 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AI한테 사진 보정 같은 거 많이 맡기시기도 하고 네. 또 요즘 그렇죠. 이제 AI 시스템 중에 뭐 나를 뭐 특정한 뭐 인종에 뭐 특정한 나이대에 남자로 바꿔줘 네. 내 사진을 막 이런 네. 식의 AI가 또 요즘 잠깐 유행을 하기도 했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여성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뭐 긴 머리에 화장한 모습으로 보정을 해준다든지 네. 여성 인물만 뭐 여럿이 있는 사진 중에서 여성만 따로 화장한 모습으로 보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여성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차별적인 인식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온다님을 섭외하면서 가장 이제 드리고 싶었던 그 질문이 이번에 개정된 그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16 개정판에도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다양성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20번 조항인데요. AI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화한다. 이렇게 네.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온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AI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네.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만들면서도 네. 이제 공정성, 포용성 가치의 하위 항목으로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특성들을 많이 나열을 하고 있었었는데
1: 그렇죠. 구체적으로
2: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 이제 그냥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로 굉장히 뭉뚱그려지는 네. 일이 있었거든요.
0: 그렇죠. 굉장히 논란을 의식한 네. 변경이었죠.
2: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 고민으로 추가한 항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의 가치 를 고려한다는 건 뭐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나이, 계급, 뭐 장애 여부, 국적, 인종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다양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또 배제된다든지 과소재현된다든지 뭐 폄하되고 왜곡된다든지 이런 방식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이야기를 했고요. 네.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정책 자료집을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 네. 있어서 모든 국민이 뭐 행복한 뭐 이런 네, 어떤 수식어가 네. 달려 있는 어떤 그 정책 자료집에 그 여러 사람들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여러 네, 사람들의 네. 그림이 이제 AI로 생성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뭐 작업복 입은 남성, 뭐 치마 교복 입고 있는 여성, 그다음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랑 남성, 그다음에 네. 어린이, 네. 휠체어 탄 노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1: 정말 전형적인 편견 속이면서요. 네.
2: 그랬을 때에 너무 이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성의 범위라는 게 좁지 않나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아니면은 정말 이제 불평등한 구조라는 게 있는데 전혀.

0: 이제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약간 대표성으로 이제 네. 만든다든지 네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다양성은 대체 무슨 다양성인가요? 라고 그러게요. 계속해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게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항목을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1: 여전히 정부도 이제 모두를 위한 AI를 만들겠다면서도 굉장히 정상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 맞습니다. 있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호명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네요.
2: 사실 이제 정책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개정판 인트로에도 적혀있지만 이번 정부 AI 전환 정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의지가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AI 네. 개발 속도가 사실 그리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제 더욱 속도를 내야 된다는 주장인데
1: 그렇죠.
2: 인권 환경 따지다가 너무 늦어지면 우리의 미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AI 삼강해야 되는데.
2: 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짧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미래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누구의 진짜 미래고 네. 또 어떤 미래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네. 결국 미래는 누가 있느냐.
1: 그렇죠.
2: 네.
1: 이 AI와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우려도 네, 정말 많은데요. 이게 특히 이제 민우에서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 AI 안경을 통한 어떤 새로운 성범죄 위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마침 또 이제 성평등 키워드의 이제 10번 조항을 이제 보니까 AI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폭력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뭐 대책 같은 것이 좀 있을까요?
0: 사실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은 이제 문제별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네. 이 젠더 폭력의 AI 기술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거나 또 그럴 네.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네. 것의 문제 인식부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AI 기술에 대해서 젠더 관점으로 정말 영향 평가라는 네.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네. 또 이제 뭐 AI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것을 고위험 AI 기술 통제권이라는 그 키워드에 넣기도 했었었는데 네. 네. 네, 이런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큰 기술이라면 이제 예. 고위험 AI로 규정하고 좀 규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네. 좀 네. 고민을 해보았고
1: 네.
0: 또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젠더 폭력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대안이라는 게 너무나 기술 중심적이어서 또 그렇죠.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성착취 이미지랄지 사이트 같은 게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패턴화 해서 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네. 대응도 사실 필요는 하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좀 고민스럽다.
2: 아, 네.
0: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1: 네.
0: 근데 이제 사실은 이 AI로 매개로 한 젠더 폭력 방지 대체 좀 고민들이 저희도 되게 많습니다.
1: 네.
0: 사실 뭐 성적인 이미지나 뭐 대화 생성 기술을 탐지하고 규제한다 뭐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했을 때
1: 네.
0: 무엇을 성적인 이미지로 볼 것이고 무엇을 폭력적인 이미지로 볼 것인가
2: 네.
0: 또 그것을 누가 볼 것인가
1: 그렇죠.
0: 라는 네. 문제랄지 뭐 규제 기준을 어디까지 할지랄지 뭐 또 실제 인물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지 뭐 그런 종류의 어떤 또 이제 사실 여성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굉장히 이 동의라는 개념, 성적 동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쌓아왔는데
1: 네.
0: 이제 이 AI로 인해서 만들어진 비동의 합성물이라고 이제 문제를 많이 규정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동의 개념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히 뭐 말로 동의를 아니면 내 정보를 넣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네.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죠.
2: 네.
1: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참 이게 성인들이 이용하는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 약간 뭐 성적인 이미지, 이런 어떤 음란물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취급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네. 이슈도 있고 성인이 보는데 뭐 음란물이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항상 벌어지는 예술과 외설의 어떤 네. 그 오묘한 경계
2: 네.
1: 이런 것들도 논란이 많아서 사실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워낙 다양하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좀 많이 좀 들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론을 해보고 또 사회적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또 그에 앞서서 사실 교육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1: 그렇죠.
2: 그것이 토대이기 때문에 교육이.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신 AI 가이드라인 곳곳에 다양성 교육이나 이용자 교육 인권 교육 등의 필요성이 이제 많이 담겨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이제 의문이 남으실 분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사실 광주 항쟁 혐오 의원 사태를 일으켰던 배재구 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민주시민 교육이 학생들 두 명

0: 빼고는 다 졸았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효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더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 사실 그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히나 젠더폭력 같은 문제들이 사실 새로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2: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것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이 성차별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좀 교육해야 되는 부분인데,
2: 네.
1: 그게 아니고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이제 단발성, 또 이제 면피성으로, 우리 교육했다? 약간 이런 식의 태도로
2: 그렇죠.
1: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2: 맞습니다.
1: 그런 교육이 실효성을 갖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3: 그렇죠.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교육 같은 거 하는데, 그냥 네. 클릭클릭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2: 그렇죠.
1: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번에 그래서 5.18 이제 혐오 응원 사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부랴부랴 대책으로 혐오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냈단 말이죠.
2: 네.
1: 거기에서 초안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싹 빼는
2: 그러니까요.
1: 문제가 있었어요.
0: 혐오를 방지한다면 사실 혐오를 자행한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 전반에서 그런 차별이 계속되고 있고
2: 네.
1: 성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면 뭐 AI 분야에서만 뭐 엄청난 대책으로서 교육이라는 것이 성평등 인권 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그럴 수는 없겠죠.
2: 네, 네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전 영역에서 정말 통합적으로 성평등이라는
0: 네.
1: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담론 교육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만드신 어떤 AI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이제 AI의 어떤 개발 과정이나 그리고 또 국가 AI 정책의 어떤 수립 과정에서도 좀 영향이 미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향후에 좀 더 기획하고 계셨던 사업이나 활동이 좀 있으실지요?
1: 네, 저희가 뭐 하고 있는 활동은 AI 정책 모니터링하고 뭐 관련해서 성명이랄지 기자회견이랄지 의견서 제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2: 네.
1: AI 정책 마련 과정에서도 이제 뭐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좀
2: 네.
1: 의견을 내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2: 네.
1: 또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만들었다 보니까 특히 그래서 이런 자리가 되게 감사하기도 한데요.
2: 아, 네.
1: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 그렇죠. 네.
1: 이거 같이 보고 좀 같이 얘기 좀 해보자라는 시민 모임 같은 것들을 좀
0: 네.
1: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0: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1: 사실 AI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0: 네.
1: 그리고 그 AI의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AI의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편향과 불평등이라는 것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0: 네.
1: 좀 생각하면서 문제들을 다른 문제들을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사실 뭐 저희도 시민단체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AI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의 영향력이 그렇게 또 막 크게 미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3: 우리 영향을 어떻게 좀, 네, 이 AI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 고민을 저희가 또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0: 네,
3: 네 오늘은 저희 한국여성 민우회의 온다 활동가님을 모시고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15 개정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현재 AI 정책 현황까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활동가님,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3: 마지막 곡으로 씨아, 다비치, 티아라의 여성시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반면 원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내 고장차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도 홍지문터널에서 홍은램프 구간 내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월곡램프에서부터 밀립니다. 3시부터 시작된 신촌 글로벌 대학 문화축제로 인해서 연세로 신촌 로터리에서 연세대 앞 교차로 양방면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14일 월요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인천 요금소 부근 4-5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이일대 많이 혼잡하고 서울 방면으로는 서운분기점 진출로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이 계속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드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삐딱하게 서 있거나 다리를 꼬아서 앉거나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 일명 내 몸이 편한 자세는 사실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죠. 그보다는 자꾸만 구부려는 등을 쭉 펴는 것처럼

골고루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죠. 자극적일 정도로 맛있는 건 대체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생각은 편한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해로운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해 자세를 바로잡듯 건강한 마음을 위해 생각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재정을 위해선 돈 쓰는 습관도 달라져야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몸도 생각도 그리고 돈 쓰는 습관도 가끔은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 집 가게에는 어떤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0: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여는 말에서 몸이 편한 자세는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잖아요. 튀김 같은 것도 그렇고 두 분은 몸에는 안 좋은 걸 알지만 도저히 끊기 어려운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1: 네. 저는 맥주 같은데요. 아. 퇴근하고 샤워 딱 하고 한잔한 맥주가 너무 이제 맛있잖아요.
0: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1: 그렇죠. 네네. 아. 근데 후폭풍이 이제 있는 게 네. 그걸 마시고 이제 식욕이 폭발하면서
2: 이제 야식으로 아니겠죠.
1: 그렇죠. 이제 맥주에다가 들어가면 알코올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뒤에 이제 많은 양의 음식 좀 들어가는 게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 어제도 드셨어요?
1: 좀 부었나요?
2: 아니 지금 몸 보시면 네. 뭐 다 끊으신 것 같아요.
1: 지금 최대한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2: 네. 너무 지금 훌륭하세요. 지금
0: 야식의 그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죠.
2: 그렇죠. 네. 저는 떡볶이를 그렇게 못 끊어요. 아~ 여자들은 아~ 그리고 대구에는 뭐 몇 대 떡볶이, 3대 떡볶이, 5대 떡볶이 해가지고 네. 유명한 떡볶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네, 마지노선이에요. 못 끊고 있어요.
0: 저는 항상 그 즉석 떡볶이 마지막에 밥 볶아 먹는 거. 네. 배가 불러도 우리 한국인은 밥을 들어가죠. 먹어줘야 되잖아. 디저트로. 아,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연금,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월부터 83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는 하락했지만 강북구와 도봉구, 서대문구 등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집값은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강남 3구와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하반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상승세가 옮겨갔습니다. 이창모 한양대 교수는 이를 정책 영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시문화가 2030 세대의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명 전시회는 시작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고 DJ 음악과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미술관도 등장했습니다. 프리즈 서울 기간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까지 문을 여는 미술관도 늘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2030 20대 30대 관람객 비중은 63%에 달합니다. 미술 시장의 큰 손은 여전히 중장년층이지만 관람객은 2030 세대가 더 많아진 겁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SNS로 이미지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젊은 세대 문화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서 판매되는 인형과 키링 10개 중 6개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1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9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7.5배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기능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납과 카드뮴은 발암성 물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유통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내용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충남 천안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까워서 보장도 모른 채 유지하는 내 보험, 손해만 키울 수 있다입니다.
0: 네.
1: 해지하면 아깝고 계속 내전이 부담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0: 네.
1: 오늘은 60대를 앞두고 보험을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지, 병력이 있어도 보험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 50만 원짜리 종신보험 유지해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50대 남성입니다. 가장의 무게가 참 힘겹게 느껴지는 세월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라도 더 누릴 수 있다는 걸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못해준 게 늘 미안하지만 반듯하게 잘 자란 자식들 보면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아내와 딸이 에너지 충전을 해주더라고요.
2: 아빠, 오늘 출근할 때 이 티셔츠 꼭 입고 가요. 내가 어제 강남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아빠 피부톤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서 사온 거란 말이야. 얼른 입어봐.
0: 아이고, 우리 딸 고맙긴 한데 이 휘황찬란한 핑크색을 이 나이 먹은 아빠가 소화할 수 있겠냐? 이거 다른 색으로 좀 바꾸면 안 돼?
3: 여보, 남자는 핑크인 거 몰라요? 딸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당신 좋아하는 꽃게 듬뿍 사다가 꽃게찜에 시원한 꽃게탕까지 거하게 해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와요. 아, 시원한 소주도 준비할게요.
0: 소주 말고 맥주 아니었어요? 애들 한창 클 때는 혹시라도 제가 잘못돼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생시키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하나 둘 늘리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제일 부담인 건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가입한 50만 원짜리 종신보험인데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혈압에 당뇨약도 먹고 있고 최근에는 대장 용종과 선종 제거도 받아서 보험을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필요한 보험까지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제 60대가 됐으니 보험도 정리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줄여야 할지 전문가분들께 제대로 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네, 우리 사연자님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월 50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해지하기는 아깝고 또 계속 내전이 좀 부담스럽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1: 네, 처음 만나자마자 그 종신보험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물어보셨는데요.
0: 네.
1: 사연자님은 아마도 이 가장 그 문제가 이 종신보험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0: 액수가 크니까요.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장님, 그 보험 하나만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가지고 계신 보험을 전부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보험을 펼쳐놓고 확인을 했는데요. 사장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월 50만 원짜리 종신보험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0: 아니, 종신보험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액수가 커서 뭐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2: 네, 저희가 전체 보험을 한꺼번에 이렇게 깔아놓고 펼쳐놓고 네. 보니까 종신보험 하나 문제가 아니고 매달 나가는 전체 보험료 자체가 상당히 일단은 큰 상황이고요.
0: 어떡해요.
2: 네, 중요한 건 보험료 액수만이 아니라 여러 보험 가운데서 갱신형으로 구성된 특약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0: 그 갱신형 계약이 많으면 앞으로 보험료가 더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보험은 이제 그 아니라는 건데요. 다만 6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지금의 보험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0: 네.
1: 앞으로 소득은 줄어들 수 있는데 갱신을 거듭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낼 수 있느냐보다 은퇴한 뒤에도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0: 이게 아무래도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4: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나가세요? 하고 여쭤보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혹시 뭐 보험료가 하나는 5만 원, 하나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나 둘 가입하다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어떤 보험이 갱신이고 또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각보다 없으세요.
0: 저도 사실 그런 편이어가지고 많이 공감이 되는데 근데 우리 사연자분이 고혈압과 당뇨약을 또 드시고 네. 계셨고 최근에는 대장 용종과 선종 제거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런 병력이 있으면은 그 기존 보험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가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1: 맞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0: 네.
1: 실제로 사연자님도 똑같은 걱정을 하셨는데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병력도 있는데 지금 보험을 없애면 다시는 가입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 병력이 있어도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1: 있습니다.
0: 거죠?
1: 네.
4: 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뭔지 그리고 최근 어떤 검사나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지 따라서 판단이 일단 달라질 수가 있고요.
0: 네.
4: 보험사별 심사 기준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반드시 조금 아쉽지만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병자니까 비싸도 이거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새 보험이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으니까 무조건 바꾸자. 사실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0: 어렵네요.
1: 네. 특히 이럴 때 순서가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단순히 부담된다고 기존 보험부터 해지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현재 건강 조건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을 한번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0: 네.
1: 한 번 없앤 보험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 순서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0: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 몇 년 사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다면은 이게 섣불리 해지해버리면 안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현재 보험과 건강 상태를 같이 놓고 보셔야 하는데요. 어떤 보험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재 조건에서 부족한 보완이 가능한지를 순서대로 확인을 하는 게 먼저고요. 같은 60대라도 가입 시기와 병력이 다르면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일단 가장 궁금했던 게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의 50만 원짜리 네. 종신보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요?
1: 정리하는 것보다
0: 네.
1: 당장은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을 좀 내려드렸습니다.
0: 그래요? 저는 월 50만 원이면 좀 부담스러워서 해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지하기로 결정하셨군요.
4: 네, 이 부분이 오늘 사례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보험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오래됐다고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도에 이분 같은 경우 정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실 보험료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이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0: 네.
4: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도 종신보험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 답이 안 나왔지만
0: 50만 원이니까
4: 네, 전체적으로 답이 안 나왔는데
0: 네.
4: 전체 보험 안에서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까 당장에서는 정리하는 것이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0: 그러니까 정리했을 때 손실 비용과 앞으로 낼 총 보험료를 좀 따져보고 유지가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보험 상담을 받으실 때 어떤 보험을 없앨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0: 그게 제일 궁금하죠.
1: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먼저 물어보셔야 할 건 내 보험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건 어떤 건가요?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켜야 할 보험 그리고 저정 할 수 있는 보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보험을 먼저 분류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0: 그렇죠. 일단 뭐 해지를 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 그동안 내가 냈던 돈이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막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전체 내는 보험료가 좀 많다고 하셨는데 사연자님의 보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 거죠?
1: 네. 처음 상담을 신청하셨을 때는 그 상당한 금액이 매달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0: 전체 계약을 하나씩 다시 분류하면서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냈고요.
1: 네.
0: 동시에 사연자님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암이나 뇌심장 질환처럼 큰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을 했고요.
1: 네.
0: 결과적으로 보험에만 집중되어 있던 지출의 일부를 앞으로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좀 만들어드렸습니다.
1: 오, 노후 자금까지 챙겨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60대에 접어들면은 40대, 뭐 50대와 보험을 바라보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는 사실 보험금이 얼마 나오냐, 뭐 보장을 얼마나 크게 준비했느냐 이게 먼저 사실 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1: 네.
2: 그런데 사실 은퇴가 가까워지면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꼭 더 붙여야 돼요. 내가 이 사실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많이 보장이 있어도 사실 은퇴 후에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이 보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2: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1: 네, 우리 팀장님들이 진짜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0: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사연자님처럼 예전에 지인이나 주변의 권유로 보험을 하나 둘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 보험이 여러 건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전체 상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보험 하나하나만 보면 당연히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꺼번에 펼쳐놓으면 중복된 부분도 보이고 반대로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비어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전체를 다 따져본 다음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2: 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요. 보험료가 비싸다. 이래서 먼저 해지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1: 네.
2: 또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지금 뭐가 부족한지 먼저 꼭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 결정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1: 네, 우리 천안에서 사업을 해오신 50대 가장의 고민 사연을 만나봤었는데 월 50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전체를 펼쳐놓고 보니까 정작 종신보험은 문제가 아니었고 중복되고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게 더 큰 문제였는데요. 보험을 점검할 때는 갖고 있는 보험 전체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봐야 중복된 보장도 좀 보이고 정작 비어있는 보장도 보입니다. 그리고 60대에 접어들었다면 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냐보다는 내가 은퇴 이후에도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보험료가 꽤 많은 근데 보장이 뭐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게 부족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장 분석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보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내 보험을 쫙 깔아놓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2: 네.
1: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한노로의 0 플러스 0 준비했는데 한노로 씨가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00으로 읽어주셔도 된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노로의 0 플러스 0 듣고 올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재무전문가 최정현 팀장님, 홍하나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편하게 문자 주세요. 첫 번째 민원은 3049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올해 58세 직장인입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개인연금을 하나 더 준비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지금부터 10년, 20년씩 보험료를 내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5년 정도만 짧게 납입하고 몇 년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정말 가능한가요? 납입 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너무 적어지는 건 아닌지, 또 원화 연금과 달러 연금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특히 그 연금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던 50에서 60대 분들은 그 연금에 필요한 건 알지만 지금부터 사실 10년, 20년 이렇게 쭉 내라고 하면은 은퇴 후에도 고정 지출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좀 5년 정도만 짧게 내고 비교적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네, 연금 상품이 우리나라에 한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납입을 하고 일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0: 오.
1: 실제로 50대, 60대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고 싶지 않다.
0: 부담스럽죠.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도 너무 늦게 받고 싶지 않다.
0: 빨리 받고 싶죠.
1: 맞습니다. 젊은 분들은 뭐 10년, 20년 장기간 납입을 하면서 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도 있지만 50대, 60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0: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납입 기간이 짧은 상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60세에 시작해서 5년만 납입하고 몇 년 기다렸다가 뭐 70세 전후부터 연금을 받는 식으로도 가능이 한 건가요?
2: 네,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요. 5년 동안 납입한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납입하는 끝나는 시점 그리고 바로 즉시 납입 그 했던 연금을 바로 지급한다 이건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2: 네. 또? 이게 상품마다 연금 개시 가능 시점 그러니까 거치 기간도 다 다를 수 있고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뭐 60세부터 집중적으로 납입을 하고 일정 기간 거쳐서 70세 전후에 연금을 받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0: 근데 어쨌든 뭐 10년, 20년 이상씩 납입하는 연금보다는 기간이 짧으니까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부담까지 이제 작아지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짧은 기간 안에 노후 자금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은 대신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납입 원금이 6천만 원인데요. 그래서 5년밖에 안 내니까 좋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넣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년 넣을 거를 5년 안에 집중적으로 넣다 보니까 납입 기간을 짧게 줄이는 대신 납입 금액은 커지는 거군요.
2: 그렇죠. 뭐 특히 50대, 60대 같이 뭐 은퇴가 가까운 시기에는 비상자금 마련도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 결혼 자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목돈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진 여유 자금에서 전부 연금을 넣고 나중에 필요하면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손해율이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리고 요즘 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원화로 준비하는 게 맞냐 혹은 뭐 달러로 준비하는 게 맞냐인데요. 같은 연금이라도 어떤 통화로 자산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연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특징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우리 3049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원화 연금이랑 달러 연금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1: 일단 어느 한쪽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0: 네.
1: 원화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비를 원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0: 그쵸.
1: 관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또 환율 때문에 원화 환산 금액이 달라지는 부담이 이제 없고요. 반대로 달러 연금은 노후 자산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럼 좀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로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 거겠네요.
2: 그렇죠. 요즘처럼 이제 달러 환율 높다 할 시기에는 달러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달러 기준으로 연금을 받더라도 사실 국내에서 생활비를 쓸 거다 이러시면은 환전은 원화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0: 그렇죠.
2: 근데 이때 환율이 높다면 같은 달러를 환전을 해도 원화를 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환산 금액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0: 환차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오를 것 같으니까 달러 연금이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선택을 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0: 그렇겠네요. 결국 내가 노후에 원화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고 싶은지 아니면 노후 자산 일부를 달러로 가지고 가고 싶은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에 따라서 일정한 최저 보증 구조가 있는 경우도 있고

0: 적합하지 않을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취향입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은 가입할 때 정한 방식대로 평생 똑같이 받는다. 좀 덧붙이자면 네. 연금 수령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나는 뭐 연금 받을 때 10년 동안만 받겠다. 뭐 평생 받겠다. 혹은 뭐 65세부터 받겠다. 70세부터 받겠다. 이렇게 정할 네. 수가 있는데요. 그 정한 방식대로 처음에 정한 대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질문입니다.
0: 제 생각에 어쨌든 계약이니까 가입할 때 정한 방식대로 받지 않을까요? 정답은 오. 아, 이건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뭐 어제는 뭔가 5년 있다가 받고 싶고 오늘은 10년 있다 받고 싶고.
1: 네네. 가입할 때 정하는 게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뭐 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참 뒤에 일이다 보니까 그때에 대해서 연금 수령 뭐 시기를 좀 늦추거나 좀 당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그 활동량이 많은 70대에 더 많이 받고 뭐 이후에는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어 70대부터 80대 초반까지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처럼 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이후에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그때그때 또 뭐 생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고를 수 있다면 이 방식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차피 나이에 따라서 돈을 쓰는 패턴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다만 앞에서 많이 받으면 뒤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처음 받는 연금액만 크게 보여서 이게 더 많이 주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전체 수령 구조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0: 만약에 혹시 그 자녀 결혼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처럼 좀 목돈이 필요할 때면 연금에서 돈을 꺼내 쓸 수도 있나요?
1: 그래서 연금과 비상자금을 처음부터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잖아요.
0: 네.
1: 일반적인 예금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꺼내 쓰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만 상품에 따라 연금 개시 시점에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거나 일정한 조건에서 일시금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또 따라오는 연금액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0: 꺼냈으면 줄겠다.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또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50대, 60대라면 생활비하고 비상자금을 충분히 남겨놓고 그다음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을 연금으로 준비하는 게 그걸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 3049님처럼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연금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1: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소득이 들어올 것인가. 두 번째, 그 기간 동안 매달 연금에 내가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몇 살부터 내가 연금이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비에서 매달 얼마가 부족한가. 이 네 가지가 정리가 돼야지 그다음에 어떤 연금 구조가 나한테 맞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우리가 나는 벌써 뭐 50대 됐으니까 연금 준비하기 너무 늦었지 않나 이렇게 포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신 30대, 40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거든요.
0: 네.
2: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목돈을 어떻게 내가 조금 활용할 건지 아니면 연금 개시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건지를 본인 상황에 맞춰서 살펴서 충분히 그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이 가장 높은 연금은 뭐예요? 뭐 원화가 좋아요? 달러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나는 몇 살부터 매달 얼마가 부족한가 이걸 먼저 좀 계산해 봐야겠네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따로 뭐 연금 보험 관련해서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후나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민원은 9912님이 보내주셨는데 주변에서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라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정말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조건이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그

0: 그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럼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은 뭐 보험료나 연금에 붙는 세금이 무조건 없는 건가요?
1: 네, 뭐 연금 세금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만 하면 무조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비과세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연금이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계약 형태하고 납입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유지를 했는가, 유지 기간, 그리고 연금 수령 방식, 난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관련 세법이나 정한 요건을 충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 차익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IRP도 이름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세금 구조는 전혀 이제 다른 구조인데요.
0: 네.
2: 연금저축이나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계좌이고,
0: 네.
2: 연금보험은 일정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니까 세금이 없겠지라고 이제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0: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찾을 때 보니까 뭐 이렇게 때
2: 맞습니다.
0: 갔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세금 혜택을 받느냐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랑 IRP는 넣을 때 혜택을 받고 연금보험은 받을 때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금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수익률만 볼게 아니라 이게 어떤 연금인지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또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2: 맞습니다. 특히 50대, 60대는 연금 수령 시점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단순히 몇 퍼센트 준다보다 실제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검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이게 그 연금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요. 계약 형태나 납입 방법, 그리고 유지 기간, 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나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보험 상품, 연금보험 상품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9260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치매와 관련된 레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재 비용은 1회 얼마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그 비용이 더 비싸질까요? 더 싸질까요? 그 레캠비가 알츠하이머 그병
1: 들어보셨어요?
0: 치료제 거죠?
1: 네, 일단 레캠비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알츠하이머 기침의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해서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을 늦추다 보니까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초기 그리고 투여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투여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물어보신 게 현재 얼마, 1회 얼마인가 이렇게
0: 네.
1: 물어보시는데, 이거 몸무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정도 꼴로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에 따라서 1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선이다.
0: 비싸다.
1: 좀 비싸죠. 네, 그렇게 된다면 1년을 맞게 되면 이거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전후가 된다. 2주에 한 번씩 맞으니까.
0: 어머.
1: 그리고 거기다가 그 비용이 전부 다 비급여라는 거예요.
0: 아, 신약이라서 그런가요?
1: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얼마나 가격이 또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신약은 사실 계속 개발은 될 거지만 계속 비급여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캠비 자체가 혹시나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게 언제 급여화가 되느냐. 근데 아직은 제뭐 소견으로는 단기간에 가격이 떨어질 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거를 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사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레캠비 비용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보험 특약 들이
0: 아,
1: 있어요.
0: 그래요? 보통 한 어느 정도 뭐.
1: 만 원도 가능해요.
0: 아, 그래요?
1: 네. 뭐 최소 보험료에 이제 뭐만원 특약을 넣어서 또 설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몇년 납, 몇세 만기 이런 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새로운 신약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레캠비 하나만 가지고 간다 이러면은 뭐 10년 갱신이든 20년 갱신이든 이런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다라고
0: 뭐
1: 생각하시면 돼요.
0: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매 보험?
1: 네.
0: 거에다가 특약 넣거나 이런
1: 가지고
0: 건가요?
1: 있던 거에는 넣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최소 보험료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네. 아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2주에 이거.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뭐 머리
1: 전부 다 비급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0: 그 1-2만 원 정도라면 이게 준비해 볼 필요 뭘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419님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작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끝낸 40대 여성입니다.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조금 안심이 되는데 혹시 나중에 다른 일반 암이나 뇌심장질환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유병자 보험으로만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네. 5년이 지나셨나 봐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2: 지금 보니까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제
0: 보여지긴
2: 하거든요.
0: 네. 그러면 이제 치료 받고 나서 완치됐습니다라고 들으셨나요?
2: 이제 완치된 걸로 이제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0: 네네.
2: 일단 나중에 다른 일반암이나 나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심사를 올려봐야 되겠지만 가입된다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이제 엄청 비쌀 수 있고요.
0: 네.
2: 보통 뭐 1년, 3년, 5년이 지난 시점에 또 알아볼 수 있는데 기간이 조금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면서 이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금액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암하고의 크게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암끼리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암이나 뇌심장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0: 네.
2: 아마 분리심사를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근데 이게 유병자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지는 정확한 건 심사를 한번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뇌심장질환에 대비해서는 뭐 지금 가입해도
2: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되고 네. 뭐암 관련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가입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2: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네. 내가 비싸더라도 조금 그런 리스크를 좀 안고 가입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보험료를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최근에 좀 아프셨기 때문에
2: 그렇죠.
0: 이런 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좀 있으신 것 네. 같아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8002번님은 어머니께서 3개월 전에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간병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떨까요?
1: 네. 이런 경우 아까 그 4299님 같은 경우 있잖아요.
0: 네.
1: 일단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일단 비싸요. 그런 경우 모든 분들한테 조금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일단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좀 갱신형 보험들은 저렴하니까 갱신형 보험으로 할증 붙은 보험으로 내가 필요한 특약을 넣어가지고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보험료가 내가 이제 치료력이 없고 그리고 고지사항을 다 고지를 했을 때 조금 더 할인이 몇 년, 1년, 2년 있다가 할인이 더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럼 그때 조금 보험을 한번 갈아타주는 것도 일단은 방법이에요.
0: 그때 가서 바꾸는 방법도
1: 네. 일단은 있겠군요. 불안하니까 가지고는 가고 싶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가지고 가다가 한번 조금 심사를 넣어서 가지고 몇 년 있다가 내가 이제는 뭐 별다르게 큰 치료력도 없고 더 추가돼서 수술 입원 이력도 없다 하시면 옛날 보험이 무조건 좋아 이런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갈아타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방금 유방암 1기 진단 받으셨다는 분은 지금 3개월 전에 진단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무조건 치료 지금 와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병보험은 당장은 힘듭니다.
0: 네. 그렇구나. 그럼 좀 지나고 이제.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2: 네. 보험은 얼마나 내가 많은 건수를 가입했느냐보다 보장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0: 보장 내용이 네. 중요하다.
1: 네. 네. 보험료 비슷한데 보험료가 많다고 해서 내가 좋은 보험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0: 다 준비했다 네. 뭐 이런.
1: 뭐 전 국민이 설계사는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 얼마나 꼼꼼하게 돼 있는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서 또 우리 전문가 분들이 필요하신 거겠죠. 자, 돈이 되는 날이요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중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들어주시고요. 끝곡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나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또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홍지문터널에서 홍은램프 구간 내 1차를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마장램프에서부터 밀리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은램프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나드목 구간 양방면에서 어렵고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는 구리나드목에서 신내 나드목까지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군자교에서 장안교, 원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면 수리터널한 갓길에서 추돌사고 있고 같은 방면 안현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화물차에 추돌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방면으로 달성 1터널한 1, 2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로 잠깐 동안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8: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9: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8: 둘째,
9: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셋째,
9: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8: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9: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10: TBS 교통정보.
11: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상당한데요. 우성 강변북로 구리방면 잠실 철교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도 있습니다. 워낙에 교통량도 많아서 뒤로 마포대교에서부터 쭉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됩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도 한남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로 못냅니다. 한강다리 건너기도 어려운데 가양대교, 마포, 한강,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 동호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정체인데 성수대교는 양방면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2일대 정체고요. 이후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쭉 속도로 못 냅니다. 또 비봉에서 팔곡터널, 또 목감에서부터 금천구간으로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흥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3시부터 신촌 글로벌대학 문화축제로 인해 연세로 신촌 로타리에서 연세대학 교차로 양방면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곡로 회원사거리에서 한국은행 앞 방면 중앙우체국 앞에서 한계차로를 이용해서 집회가 있는데요. 이후 회원사거리 퇴계로 2가 을지로 1가를 거쳐 한국은행 또 명동역 1번 출구 앞까지 한계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청남 방면 탄천 1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뒤로 수서에서부터 밀리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여의 하류에서부터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돈대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 동로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리기,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 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서현.
3: 네, 박서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새벽 3시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새벽 3시에 떠오른 걱정은 아침이 되면은 80%가 별일이 아니랍니다. 지금 새벽 시간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일단 내일로 미루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Led Zeppelin, Immigrant Song 들으셨습니다. 1275번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오늘 녹음 시간에 맞춰서 나왔는데요. 차에 갑자기 경고등이 뜨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그 카센터에다가 던져놓고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님께서 TBS 가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예전엔 참 재밌는 프로그램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음악만 나와서 어쩌면 더 좋기도 해요 뭐 이러면서 TBS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시민들 TBS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꼭 좀 응원 좀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중간에 다른 채널에 있는 라디오를 95.1로 바꾸면서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TBS에 대한 응원글 많이 좀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라이프 하우스, 행잉 바이 어 모먼트, 이어서 그린데이, 버드 오브 브로큰 드림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007번님께서요. 저도 이어원 경험 있어요. 친구가 공부하자, 공부해라 계속 그러니까 윤신혜의 공부합시다. 이 노래를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중얼중얼거렸어요. 근데 그 노래 노래방에서 불러보니까 들었을 땐 쉬운 노래 같았는데 직접 부르니 현기증 나더라고요. 가수분들 쉽게 부르시는 것 같아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막상 불러보면 절대 쉬운 노래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수분들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제가 3일 전에 이어웜에 대해서 잠깐 여는 말로 말씀을 드렸죠. 저도 모르게 진짜 중얼거리는 노래들이 가끔 이렇게 생겨요. 그 밑에 이어서 8428번님께서도 저는 산울림의 산할아버지가 이어웜이었네요. 이 노래를 계속 흥얼흥얼 하셨구나. 네, 오랜만에 마이클 잭슨 블랙과 파이트 듣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Guns N' Roses, Welcome to the Jungle. 이어서 Smokey, Don't Play Your Rock and Roll. 이 노래는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문계이전님, 이 어려운 와중에 새로 등장하신 제작진이라니. 지나간 시절의 고루한 낱말이지만 짱전님 말처럼 투쟁.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디오북 담당자들 나왔을 때 들으셨나 봅니다. 네. 안개꽃님도 오디오북의 찰떡인 보이스를 갖춘 우리 순우디님 오디오북 런칭 축하드립니다. 발매하게 되면 새벽 공감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오픈해주세요. 빨리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응원 글들 감사합니다. 잘 될까요? 아무튼 열심히 지금 제가 원고를 쓰고 있는데 저도 음반은 뭐 많이 냈지만 책을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저도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5768번님 신청곡 USA for Africa의 We Are The World.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4354번인입니다. 건물 청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50대에 건물 청소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제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가끔 사람들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날 들었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남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고 제 일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마음이 안 좋으네요. 50대 건물 청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고요. 와, 4354번님 진짜 대단하세요. 힘들어도 내 힘으로 돈 번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거죠. 그런 마음 아무나 못 갖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마음 상하는 게 정상이죠.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4354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안 해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고, 또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고, 그게 좀 무시처럼 들릴 수 있겠죠. 4354번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래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말은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일이 남한테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의 시선 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지 마세요. 속상하면 그냥 속상하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혼자 삼키고 있으니까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말 들어서 속상했어. 아, 나 참. 이렇게 한 번만 툭 뱉으면 그냥 거기서 딱 끝납니다. 저도 좀 종종 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에 속상한 일을 누군가한테 툭툭 내뱉어버리면 마음 정리가 금방 끝나요. 신기해요. 네. 4354님 덕분에 그 건물 돌아가는 건 아시죠? 안 계시면 그 건물 하루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4354번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타고난 불량함일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 그 사람들 4354번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권순우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블랙과 파이트. 아까 8428번님 신청곡인데 지금 들어드렸습니다. 4354번님, 건물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맞아요. 툭툭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

disappear. What do I have to say to you?

스노우 패트롤, Just Say Yes, 이어서 U2 One, 그리고 방금 들으신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이렇게 세 곡 들으셨습니다. 컬링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쏘네풀 시퍼런 봄 들으실 텐데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다녀왔을 때 무대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계획 정파로 방송이 없습니다. 혹시 내일 들어왔다 놀라지 마시고요. 내일 방송 없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 쏘네풀 시퍼런 봄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

0: TBS 캠페인
1: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 따르면 조금 전 오전 6시 23분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쪽 125km 해역에 리히터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일부 구간이 행사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연세로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학교차로까지 양방면 전 구간 어제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월요일 오전 6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잠시 후인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의서로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이와 또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 그 방면이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2도, 습도는 8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웃음)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이 진행되면서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의도공원부터 출발해서 광흥창역에서 돌아가는 코스인데요. 여의서로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이 양방면 그리고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 그 방면 전차로가 오전 9시 30분까지 전면 통제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주변 도로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통제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1, 2차로를 막고 작업하고 있어서 청담대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부터 남양주요금소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8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이달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주말인 오늘 벌초하러 가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평소 토요일에 비해서 더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동탄분기점부터 남사부근까지 11km 구간에서 길게 밀리고 있고요. 입장부근부터는 천안호두휴게소 부근까지 29km 구간에서 길게 정체입니다. 이후로 옥산휴게소에서 옥산하이패스 요금소 사이 또 대전에서 비룡분기 기점까지 각각 정체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 습도는 7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